그가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신다가 아니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바람이 움직이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갖춰질 때 비가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훨씬 전부터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 기도해도 여전히 메마른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런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조급해하지 맙시다.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네, 8월의 첫 월요일 그 믿음으로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심영진의 찬양입니다. 비 준비하신

네,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시편 147편에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까지 하나하나 부르시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의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도 준비하십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준비하시듯이 메말라버린 우리 마음에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기도해도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또 기도했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고 기다림만 길어지는 것 같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 내리는 날보다 준비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구름을 모으시고 바람을 움직이시고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맑은 하늘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은혜의 단비가 준비되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조금만 더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단비는 언제나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 삶을 적셔주십니다.

0: 개들아 밥물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 그리고 54절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리고 54절의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네, 오늘도 귀한 청년의 내 인생의 찬양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축하의 마음도 위로하고 격려하고픈 마음들도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1806님 반갑습니다. 72220님. 또 7978님, 526님, 1302님, 5503님 반갑습니다. 4295님도 오셨고요. 0118님. 8월에 다시 아침을 함께하는 사랑의 뜰안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힘이 났네요. 7356님, 2042님, 9992님, 또 8609님도 반갑고요. 8918님, 8월 한 달도 돌보시는 주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예, 9642님, 또 5950님, 9507님, 지금 제가 왼쪽 팔 통증으로 병원에 와 있어요. 오, 그러시군요. 빠른 치유가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1074님, 저도 농장을 하는데 요즘 날마다 물 주기 바빠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주님이 한번 시원하게 비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비 소식이 있긴 해요. 정말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때. 1009님, 또 1074님, 네, 준비하심을 믿고 또 흠뻑 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5941님,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9140님, 8905님 반갑습니다. 모두 또 7504님, 2061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50절 5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0: 내 인생의 찬양.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중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 생각나는데요.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한 여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 일곡동에 일곡중앙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일곡중앙교회는 일곡동 혹시 와보시면 거대한 성 같은 예쁜 교회가 제가 출석하고 있는 일곡중앙교회고요. 또 일곡중앙교회에서는 성탄 전야제로 거리 공연을 많이 했어요. 거리 축제 분장을 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곡동 주민분들도 아, 일곡중앙교회는 인정이지, 약간 좋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일곡동의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김건태 목사님으로 2년 전에 이제 2대째로 임명받아 오신 김건태 목사님이신데, 되게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으로 충성됨을 제가 제자반을 받고 있는데 많이 느끼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아, 김건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 더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겨보겠습니다. 일곡중앙교회 청년부는 제가 임원도 지금 3년째, 올해는 해수로 4년째 하고 있는데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좋은 김건태 목사님의 기도와 권사님들의 후원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은 한 30명 정도 출석하고 있고요.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청년 3,000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될까 싶어서 100명 정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비전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회장을 3년 했고 회장을 1년 하고 나서, 올해는 사실 제가 회장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했을 때 회장은 안 뽑았는데 다시 부회장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 1년, 부회장 올해까지 하면 4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소년부 교사를 20대, 제가 올해로 30살인데 20대 동안은 소년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선생님 사역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교사님들의 콜링을 받고 고등부에 청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해 고등부로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는 소년부와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편했던 게, 소년부 초등학생들을 하나하나 챙겨줘야 됐는데 고등학생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서 약간은 방목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몸은. 고등부 아이들은 제가 청년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등부에서 청년들로 이어지는 신앙이어야 하는데, 고등부 아이들 몇 명만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라 해서 가고 아니면 그냥 눈치 보여서 오고 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소년부 초등학생 아이들은 먹을 걸로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맛있는 거 사줄게 와라 하면은 많이 오는데, 고등학생만 돼도 순수한 친구들은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다른 것들, 저희가 모범으로 먹을 것이 아닌 저의 신앙을 보여주거나 행동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아이들이 진짜 그 섬김을 보고 저를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찬양은 로마서 16장 19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찬양의 가사가, 성경의 말씀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찬양인데요. 제 이름이 김선중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보자면, 착할 선의 가운데 중자를 써서 제가 선함의 중심이 되고 싶고 또 내가 머문 곳이 선한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나로 인하여 선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데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이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이 되게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찬양으로 그대로 있어서 이 찬양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프론티어 캠프로 있었습니다. 수련회 참석한 아이들이 제 생각보다 너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살짝 놀랬던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아이들도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앞에 나가서 무대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뛰어놀 때 여전히 핸드폰 보고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저는 사실 더 마음이 가거든요. 눈길이 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한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프론티어 캠프를 저도 몰랐는데 올해가 마지막 캠프라고 하더라고요. 그 프론티어 캠프의 사정이 이제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에 타격이 있어서 스태프들도 잘 어려운 상황이라 대표 목사님이 올해까지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상태라 대표 목사님께서 마지막이니까 손해보더라도 취소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170명이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집회인 것만큼 인도하시는 인도자분들도 마지막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프론티어를 이 중에 누군가 열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는 신앙,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한 아이들의 고백은 아예 그냥 친구 따라왔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재밌었다. 뭐 뭔지 모르지만 친구들과 어깨동무도 하고 같이 뛰어놀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노래도 듣고 하니까 재밌었다, 즐거웠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제가 교사하지만 화이팅 하면 더 저를 응원해주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더 힘을 얻고 돌아온 수련회 캠프였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공동체이고 싶어도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이 찬양은 시편 51편에 다윗이 무너질 때 회개의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회개의 기도가 저한테도 되게 유혹이 될 때, 세상 유혹이 있을 때, 이 가사를 떠오르면서, 성경 말씀을 떠오르면서 위로가 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무너졌을 때도 이 찬양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지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는 성경 말씀이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죠.

저에게 예수님은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제가 생각이 들 때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죄인이라는 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살았고 이름도 막 선중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의 고백이 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말씀에 고백이 되면서 아 내가 이런 것도 죄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죄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눈물로 회개했던 순간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눈물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CCC 활동은 저의 친형이 한 살 터울로 먼저 CCC를 가입해서 한번 와보라 했을 때 저는 사실 처음에는 가지 않았어요. 제가 되게 좀 내성적이라 부담스럽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CCC에도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초대를 해서 처음에는 그곳에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그때 당시 2016년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해서 수련회가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보통 6월 말 수련회가 8월 말로 연기가 돼서 제가 6월부터 8월까지 대학교 첫 번째 방학 기간에 너무 놀아서 이거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고 그 참여한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공동체에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여름 수련회 기점으로 CCC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CCC 활동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느끼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를 매번 다녔고 모태신앙이라 교회 예배를 많이 다녔지만 공부를 한 적은 없었고 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한 적은 없었는데 CCC 활동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사형리라는 도구를 통하여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활동도 하면서 아 이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이런 것을 조금 느꼈고 이전까지는 사실 누가 물어보면 그냥 교회에 왜 가냐 그냥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제가 공부하고 또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이 신앙을 기독교를 더욱더 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순장 교육을 대학교 2학년부터 순장을 받아서 1년 군대 포함 1년 휴학을 하고 4년 정도 순장으로 섬겼습니다. 순장으로서 섬기는 건 제가 아직

아직도 모르지만 순어원이라는 영적인 아들, 거기선 아빠 순장님 또 엄마 순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내 아들 순원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영적인 가족을 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4장 10절에

인데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하여금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찬양으로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주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찬양이 좋은 것 같고요. 또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가사가 제가 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속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요. 저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큰 굴곡은 없었던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의 후반부는 앞으로 제가 정말 힘들 때 저의 환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아직 이 구절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찬양 함께 하시죠.

저희 가족은 일곡 중앙교회 모두 출석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으로,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저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친형이 한 명 있는데, 형은 광주지구 CCC의 간사님으로 섬기고 계셔서 저의 삶은 신앙적으로 되게 평탄한 삶, 단단한 삶을 살고 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가족의 기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두 분 다 공무원이신데 올해 그리고 내년 이제 정년퇴직을 하세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셨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제가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형을 통하여 제가 CCC를 알게 됐고, 또 CCC를 통하여 저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를 이끌어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형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말 잘 못하지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히 저희 일곡중앙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홍석윤 목사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홍석윤 목사님께서 너무 많이 교회에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목사님께도 제가 감사의 말을 잘 전한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하여 힘내시라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말은 전하지 못하지만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도 이렇게 느끼는 걸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이 방송을 하는 저도 지금 많이 땀이 나고 많이 더운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땀 흘리고 계십니까? 하지만 저희의 땀 흘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흘리는 땀을 기쁨의 눈물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내 인생의 찬양 김선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중 형제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담대히 걸어가면서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이 되길 축복하고요. 형제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들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네, 오늘 내 인생의 찬양은 일곡중앙교회를 섬기는 김선중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김선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0: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낮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 방송
6: 써머.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죄 없는 한 사람을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지라르입니다. 지라르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쉽게 휩쓸리며 공동체가 불안과 갈등에 빠지면 그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리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장면도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의 외침이 다른 사람의 외침을 부르고 마침내 모두가 한 사람의 죽음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2절은 군중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아주 짧은 질문이지만 이 한마디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 했지만 찬송은 정말 그분에게 죄가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래합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지라르는 성경이 많은 신화와 구별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신화는 희생자를 몰아낸 사람들의 시선으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죄인이라 불린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을 죄인으로 몰아간 인간의 모습을 비추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군중의 잘못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렴에 이르면 저 무지한 사람들 속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앞에서는 저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노래했지만 후렴에서는 나의 죄 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멀리 있던 군중의 죄가 어느새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도 이 전환을 따라갑니다. 각 절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차분히 들려주다가 후렴에 이르면 예수여, 예수여 이 이름을 반복합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던 노래가 어느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되고 회중 모두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며 저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구절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 속에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위하여 라고 적으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필사는 오래전 십자가 이야기를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죄인 받으소서.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찬송가 필사까지 했는데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송정제일교회에서 마지막 찬송을 함께 필사하게 될 텐데 찬송가 필사 콘서트가 열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고요. 이미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예수 나를 위하여가 제목인데 예수 나를 오라 안에 가사 내용이 적혀져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혜롭게도 5226님께서는 찬송가 필사책 이 부분이 좀 섞여 있어서 가사 내용을 두 개 다 적으면서 두 찬송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은혜로 오늘 두 찬송가를 필사를 했고 두 배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이런 센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가 원래 저희가 하려 했던 찬송이었는데 가사가 예수 나를 오라 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은 두 곡의 찬송을 한번 써보십시오. 네,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한 말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말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전해드렸습니다. 최선배의 하모니카 연주고요. 찬양은 남궁송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삭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99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로 어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일종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내용이 이래요. 너가 우상을 버리고 나 여호와만 섬기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자손을 풍성하게 하실 것과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땅을 구별된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땅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계약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 조건에 의하면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수십 명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기별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왜 기다려도 이제 99세가 됐는데 약속이 지켜지진 않네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타협을 한 게 뭐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뒤입니다. 아, 기껏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고대 시대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군가 앞에서 사람이 엎드리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경건한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하사극 같은 데서 왕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신하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실 그것은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자세가 넙죽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갈수록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의 기본 자세는 항상 뭐냐면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경건한 자세를 취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예배의 자세에서 밑에서는 피식하고 뭔가 새어나왔어요. 뭐가 새어났습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겉모습은 예배인데 속은 냉소입니다. 이 장면은요, 아주 충격적인 시사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경건한 자세라도 가장 불신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무릎은 꿇었지만 속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겁니다. 입은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에이 설마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가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에이 설마 피식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아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 말고요. 아이는 누가 놓는 거예요? 아빠가 놓는 게 아니잖아요. 자, 아내 사라의 반응은 어땠을까? 1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17장의 내용이지만 같은 배경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7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요, 장막 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궁금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속으로 웃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도 웃었어요. 성경은 이 사라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것은요, 실소입니다. 실소라는 말 아시죠? 다른 말로 비웃음이라고도 해요. 아닐 비를 써서 웃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 웃으면 웃음이지. 웃음이 아니라는 게 뭘까? 실소는 이를 실에다가 웃을 소를 쓰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것들을 잃은 웃음이 실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라의 웃음에서는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소망이 빠졌어요. 내가 90세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아? 소망이 빠지니까 기대가 없어졌겠죠. 자, 기대와 소망이 빠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빠져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피식하고 새어나온 체념의 웃음이 실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부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요, 던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실소는 어떤 이게 망상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라고 했어요. 사라가 90세입니다. 생리가 끊긴 지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현실의 데이터에서 도출된 결론이 그들의 실소인 거예요. 너무나 허무맹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실소를 한 게 아니라 현실이 명확해서 웃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너무나 극단적인 사례잖아요. 요즘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실소로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마라고 하는 모습으로 실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어때요? 정말 많은 걸 아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까지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 손에 하나씩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있어요? 이 스마트폰은 엄청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애들이 쇼츠를 보고 있어요. 엄마가 그만 보고 자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 나 딱 10분만 보고 잘게. 그럼 10분만 볼까요? 어떤 친구들은요, 새벽 2, 3시까지 그거 쇼츠 보느라고 잠을 못 자요.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굳이 그 나이 때에 알지 않아도 될 정보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AI 시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AI를 네이버 검색창처럼 써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또 심지어는 그것으로 이윤을 얻기도 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데이터가 촘촘해질수록 이성적인 어떤 계산이 더 빨라질수록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실소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옛날 모습과 요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부흥했다는 것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파르게 부흥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요. 그런데 그때는요, 에어컨 없었어요. 에어컨이 뭐야? 선풍기도 귀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한 여름에. 그것도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의자도 없이 자부동 깔고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자부동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부동은 방석의 일본식 표현인데 옛날에 어른들이 하도 자부동 하니까 그때의 현실감을 여기로 끌어오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마다 찬양팀 빵빵하고요. 여름에는 예배드릴 때 감기 걸린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추우신 분들은 저기 안내위원들 담요 갖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실 때 외투 준비해 오세요. 여러분 에어컨 틀어놓고 외투 준비해가지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신앙에 비해서 더 좋아졌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그 실소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록들이 많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비같이 내려서 그들을 멸하셨다. 근데 그건 조금 너무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적어도 아니 감히 네가 나를 비웃어? 그럼 노아의 언약은 취소야 라고 해야 아마 적당한 처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책망 대신에

오늘 보니까 뭘 하신 줄 아세요? 장명을 택하셨어요. 장명이 뭡니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리고 어쩌면 정말 태어날지도 모를, 그렇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반전은 뭐냐?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발음합니다. 발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뜻은 중요합니다. 뜻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웃는다예요. 하나님은 왜 아들의 이름 그가 웃었다라고 지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네가 감히 내 말을 비웃어? 그래, 그럼 네 아이의 이름도 웃음이라고 해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설마 이렇게 될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웃고 있는 것을 아시고 너 방금 웃었지. 그게 이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의 이름에다가 소망을 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요, 아이의 이름을 통해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신 거예요. 평생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희의 불신앙을 반성해라. 뭐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라가 두려워서 저는 웃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잖아요. 사라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반사적으로 나온 말이거든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 뭐 알았어. 그러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 부끄러운 순간 콕 집어서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색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너무 집요하신 것 아닌가? 아니면 명색이 하나님이신데 뭔가 뒤끝 있으신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망신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이것은 반전을 위한 거룩한 밑작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들의 이름을 그가 웃었다로 지으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2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라의 입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뒤집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장 6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는요, 예전에도 웃었어요.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웃음의 장르가 달라졌어요. 장막 뒤의 웃음은 실소였습니다. 비웃음이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잔칫집 웃음, 찐 행복의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뭐가 이렇게 사라를 바꾸게 된 거죠? 그것은요, 웃음의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몰래 웃을 때는 그 웃음의 주어가 사라 본인이었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판단했어요. 그랬더니 피식 말도 안 돼 웃음이 새어나왔죠. 자, 그런데 오늘 6절의 웃음은 다릅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주어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더니 같은 사람이 같은 단어로 웃었는데 웃음의 주어가 바뀌니까 웃음의 본질까지 바뀐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웃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웃는 분들은 그 웃음의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요, 그 웃음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일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뭘 했다,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 내가 이 교회가 발전하는데 이만큼 기여했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언어생활과 모든 인격에서 항상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웃음의
주어가

나에게 있는 사람은요, 그 웃음이 실소로 끝납니다. 그러나 웃음의 주어가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은 그 웃음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라다. 교회 안에서 내 웃음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들은요, 혼자만 웃는 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웃게 되는 놀라운

충고했을지 몰라요. 왜? 너희가 내 말에 웃었지? 그러면 네 아이 이름도 웃음이라고 해라.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설마 했었지? 신뢰하지 못했지? 그러나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소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실소를, 내 비웃음을 진짜 잔치집 웃음으로 바꾸셨구나. 그래서 이사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치의 기록이 이름을 반복할 때마다 찬양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람의 실소, 사람의 실패,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환희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교보제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업이 족장이라고 하니까 아, 어디 마을 이장 정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과 같은 위치였어요. 그가 가진 기업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대규모의 기업가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군대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왕들이 먼저 조공을 보내왔어요. 왜? 저희는 당신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곳을 좀 통과해 주세요. 저희과 화친합시다. 그럴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만 되어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자기 친자녀가 없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녀가 없대. 여러분, 아무리 고대 시대에 돈이 많고요, 권력이 많아도 아들이 없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제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가 100세가 돼서 모두가 포기했는데, 야, 저 사람 가진 것 많아도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자식이 없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삭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성실하시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적의 공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튼튼하면, 믿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의 기적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아프지 않고, 우리 조선말로 하면 호한마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믿음 있습니까? 믿음 없잖아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면 이삭 안 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실하심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서야 아브라함의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을 양육했어요. 80년을 양육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80년 동안 양육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냈다라고 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믿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면 구원해 주시지 않아야지. 그런데 구원해 주시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베풀었어요. 자, 그럼 열 가지 재앙이 누구의 실력입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AI 다운받아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뭘 쏘고 그랬어요? 100%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그렇죠? 홍해바다 앞에 나왔어요. 애굽의 무덤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길 안 열어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으니까 주신 거예요. 바다를 열어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셨네. 만나만 먹으니까 또 외식하고 싶대. 꼬래. 그러니까 메추라기 내려.

주셨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치킨 먹은 거예요. 요단강도 이스라엘이 다리 놓고 건넜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심지어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무기 하나도 안 만들었거든요. 일곱 번 돌고 함성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자, 여러분이 한 거 있어요? 내 발로 신발 타고 교회 왔다고 내가 내 믿음 튼튼해져서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부득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못 박아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권세만 자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100% 이루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서울에서 열심히 자기의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인데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기반이 안 잡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될 때까지 기반이 없었어요. 왜요? 고대 시대에는 아들 없으면 그냥 제로인 거야. 말짱꽝이야. 우리 조선 때만 해도 아들 없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100살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이 말짱꽝인 줄 알았던 기반이 없는 것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기반이 생겼어. 이삭이라고 하는 기반이. 그랬더니 웃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는 진짜 웃어. 진짜 웃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청년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반전하시기 위한 우리들의 이삭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연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불쑥 찾아올 때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막한 마음에 털썩 주저앉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아무 일 없었던 편안한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졸이고 눈물 흘렸던 그 힘겨운 순간들이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을 결코 허무하게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문제들을 그저 피하거나 힘들게 버텨내는 데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더욱 성숙하게 세워가실 주님의 신실하신 뜻을 생각하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일상의

작고 힘겨운 순간마다 인내를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시련 속에서도 낙심 대신 다시 일어설 용기와 그리고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참여를 통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류수영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일 11시 강원, 영월, 철원, 강릉산지, 정선평지, 경기, 부천, 경남, 거창북구, 경북, 영주, 김천남부, 영양산지, 인천, 옹진, 전남, 진도, 구례산간, 무안남부, 전북, 진안, 장수,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0: 아멘. 아,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과 마음 모아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이용하셔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정혜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 정말 덥고도 무더운 8월이 시작됐고요. 그 첫 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아, 우리 소망의 가족분들 이 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덥습니다. 정말 더운 날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십시오. 또 버틸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0: 아멘.
1: 때로는 하나님의 순하신 막대기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방송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 방송 가족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이곳에 있사오니 많은 영혼들이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0: 아멘.
1: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참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려질 건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교회 후배이자 7살 딸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월 말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췌장암으로 소천하시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이제는 외동딸 키우면서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내와 엄마가 없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방학 기간에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집사님과 이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상실한 고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남자 집사님과 또 7살 아이, 주님 그들의 마음에 이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그 가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좀 채워주셔서 그의 모든 비어버린 마음들이 다시 채워지고 다시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멘.
1: 특별히 외동딸 7살 딸아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특별히 여름방학 동안에는 정말 엄마가 많이 필요한 시간인데 이 엄마의 빈자리로 인해서 혼자 외롭게 마음이 울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딸아이의 귀한 아빠 되신 우리 남자 집사님도 기억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하십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며 아버지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선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이 가정에 주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0: 아멘.
1: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방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묶는 참 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익명의 성도님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항상 기도할 건데 참 선배로서 이 가정을 볼 때마다 늘 기도할 건데 본인의 기도도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0: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기도 제목도 도착하고 있습니다. 유아부부터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정말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게끔 우리 모든 영혼들 인도하실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여름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참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용고로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해년마다 반복되는 행사로 끝나서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십자가 그 보혈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주를 위해 사용될 때 엄청난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모든 강사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 혼, 모든 것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로 무릎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수련회에 보내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하겠습니까? 주님 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여름을 맞이하여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사오니 모든 교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그런데 주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몇몇 아이들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이 그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가슴이 포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주님께서 모든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셔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단 한 건의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구름기둥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그곳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사역들마다 모든 집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과 소원 그리고 기도 제목을 위해 정말 열심히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정혜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곡 예수 나를 위하여 김정승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도사연 만나보겠습니다. 6563번님. 큰아들이 전기기사 필기 어렵게 합격하고요. 실기시험 여러 번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꼭 합격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꼭 어려운 시험이니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6563번님, 큰 아드님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또 좋은 결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6563번님, 사랑하는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있다면 그건 부모의 기도일 겁니다. 다함이 없는 기도,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도 끝이 나지 않는 기도, 그건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곱 번 만에 필기시험을 합격했습니다. 한 번 참 실패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도 아팠지만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러나 일곱 번 만에 합격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실기도 결코 만만치 않게 참 어렵습니다. 2년 안에 반드시 패스해야 되는 과정인데 주님, 이제 마지막 기회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달란트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주시고 그리고 복된 마음을 주셔서 전기 기사라고 하는 길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눈물의 기도, 사랑하는 아들을 품고 함께하는 이 놀라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또한 아울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취직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

0: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1: 아멘.
0: 실패보다는 그 길을 성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때로는 낙심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들이 단단해지지만 주님,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면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이 아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놀라운 결과로 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7087번님. 친정엄마가 림프종 의심돼서 오늘 담당 교수님 진료 후에 조직검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검사가 꼭 필요하다면 외래에서 검사하기 편한 부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마가 입이 써서 식사를 잘 못하시고 숨이 차고 복수가 차는 증상에 딱 맞는 약물 치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 어머님과 우리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간절한 기도해 주시죠.
0: 7087번님,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던 엄마인데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질병 때문이라 마음이 좀 아픕니다. 주님, 림프종이 의심되어서 오늘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조직검사가 꼭 필요하다면 외래에서 검사하기 편한 부위로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입이 써서 식사를 잘 못하십니다. 숨이 찹니다. 복수가 차고 있습니다. 주님,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부모님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신데 무엇보다 예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수없이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시는 부모님을 보시면서 눈물과 아픔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7087번님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제발 그 영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거든 이제는 마음을 좀 열게 하시고 따라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내 삶에 이제는 마지막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7087번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나이 많으신 부모님, 하나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 주님 아울러 기도하옵건대 이 모든 조직검사 및 질병치료의 과정이 순탄하길 원하며 사랑하는 부모님의 남아있는 삶이 좀 더 평안하기를 좀 더 샬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4540번님. 저는 결혼한 지 23년 됐어요. 시아버지께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오랜 시간 동안 핍박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술주정이 심하셔서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술 끊으시길 원합니다. 시아버지께서 하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다 꺼내지 못하고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깊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지고 꺼내지고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4540번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수없이 드렸을 기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켜낸 이 믿음의 과정들 하나님 고맙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주시니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를 합당히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술 주정이 심해서 가족들이 힘듭니다. 주님, 이제는 술을 좀 끊을 수 있도록 그의 아픈 마음도 만져주시고 시아버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가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0: 주여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아울러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올리지는 못하였지만 함께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전도를 위해, 육신의 질병을 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품게 하시리.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정혜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을 마주하며 삶의 시련 속에서도 나를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요.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이었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 더 센트 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신령한 은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을 만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He desired to be established and shared the spiritual gift. So

that their fast would be stressing. 여기서 가장 신령한 은사, spiritual gift,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령한 은사는 성도를 경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First, spiritual gift.

to see you so that I may impart you some spiritual gift to make you strong. 너희를 신령하는 은사를 통하여 강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신령하는 은사는 사랑의 재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A spiritual gift is not merely a human gift, but a gracious gift given by the Holy Spirit. All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인 겁니다. 우리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은사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Second, spiritual gifts are given for mutual encouragement. 사도 바울은 은사는 서로 안위함으로 얻으려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They would be mutually encouraged by the Lord's faith.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다른 성도의 믿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church is not a place where we believe in Christian life alone.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혼자 살아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alone이 아니라 community.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We should pray for another. 우리는 서로를 또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We should encourage on another.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We should build one another up in faith.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God uses our spiritual gift to give encouragement and hope to others.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준 은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So, spiritual gift should be used to proclaim the gospel.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He did not keep God's grace to himself.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He considered preaching the gospel to be his mission. Great mission.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은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적 능력 있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공학자가 되고 그렇다면 그 모든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가르친 은사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The gift of teaching is for the gospel. 섬긴 은사도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The gift of serving is for the gospel. 찬양을 하는 것도 은사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The gift of words is for the gospel. 기도하는 은사도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The gift of prayer is for the gospel.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도구인 것입니다. Every spiritual gift should be used to glorify Jesus Christ. 네 번째 가장 큰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First, the greatest spiritual gift is faith in the gospel.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aul declared that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greatest gift we have received is faith in Jesus Christ. Our Savior only Jesus Christ. Our Leader only Jesus Christ. Our Helper, our Friend, our Healer only Jesus Christ.

0: I believe in Jesus Christ. We are believing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we saved,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자가 병을 고침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Experience miracles or reason to thank God.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를 받고 기적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구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양육을 할 때 늙은 독수리가 휘어진 부리를 깨부수 발톱을 뽑고 새로운 30년을 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구이고 신화일 뿐입니다. 실제 사실은 독수리가 늙으면 부리를 뽑고 발톱을 뽑아내고 깃털을 또 뽑아 150일을 견디다 젊어진다는 것. 이건 모두 다 거짓입니다. 만약에 독수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 독수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40살이 된 독수리는 부리가 희고 발톱이 무너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 바위에 부리를 깨고 발톱과 깃털을 뽑아 150일을 견디며 다시 30년을 산다. 말은 너무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늙어 죽어가는 독수리는 없을 겁니다. 독수리가 말할 수가 없죠. 갑각류가 되는 겁니다. 바다의 개가 되고 새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뱀이 허물을 벗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조류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자기 개발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자요 우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사이고 복음입니다. 그 믿음을 믿었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또한 아버지처럼 모시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김남식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냐? 그럴 때 무엇일까요? 다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전도사,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자네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The greatest miracle is that sinner become children of God.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머리가 땅 땡겼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는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는 게 기적인가? 병이 고쳐지고 암에 치러진 것 기적인가? 아니요, 더욱더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자랑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는 사랑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섬기라 하였습니다. 나누라 하였습니다. 베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하여 세상 모든 이들이 주의 백성이 되는 그날이 있기를 그와 또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 학교의 감소와 지역 간 사역 기반의 격차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는 한국교회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원주 충정교회가 각각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신앙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길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의 움직임을 강원극동방송 김주원 PD가 취재했습니다.
2: 여름 방학을 맞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캠프가 강원도 원주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7월 30일부터 4일간 원주 오크밸리 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강원권 40여 교회, 청소년과 교사 400여 명이 참여해 주님과 함께를 주제로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다졌습니다.
3: 캠프를 통해 변화되고 싶은 점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0: 이어 지난 7월 31일 원주 충정교회에서는 전국 34개 교회, 어린이와 교사 550명이 참여한 제11회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가 열렸습니다. 접수 5분 만에 마감된 이번 캠프는 전과정을 무료로 진행했으며 성도 200여 명이 식사와 안내, 홈스테이 등으로 전국의 교회 학교를 섬겼습니다.
1: 정말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어서 스파크린 성령 캠프를 하게 되었고요. 많은 교회와 아이들이 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죠.
0: 청소년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어린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두 캠프. 다음 세대를 교회의 미래로만 기다리지 않고 오늘의 예배자로 세우는 한국 교회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김주원입니다.
2: 제주 AI 세계 선교센터가 최근 제주 세계 평화의 섬 교회에 출범 예배를 드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세계 선교 사역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 김관진 목사는 출범 설교에서 복음과 영성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AI를 전도와 선교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AI 세계선교센터는 인공지능 목회 선교 지도자 과정과 크리스천 AI 미디어 선교사 과정을 개설하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다국어 복음 콘텐츠 제작과 기독교 AI 윤리 바탕의 활용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센터 설립에는 이성희 연동교회 원로목사와 정성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고문과 자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안종배 공동대표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도구가 되도록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내년 열리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어제 한장총과 협약을 맺고 내년도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맞아 성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회개와 성령, 전도운동을 통해 100만 영혼을 구원하고 국내외 지역성회와 목회자 중심의 회개성회를 함께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태희 총재는 이번 협약이 연합기관과 부흥 선교단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승수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어제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인 함 교수가 오는 2028년 12월까지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대학 입시, 사립학교, 대안교육 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함 교수는 임기 동안 대입제도 개편과 사학발전 과제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숨을 거두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쇠하여가는 육신의 몸과 죽음 너머의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며 근심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거친 바람에 쉽게 무너지는 광야의 장막집에 불과하다고 선포합니다. 장막은 일시적인 여정을 위한 것일 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육신과 마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험과 아픈 경험까지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감히 생각하지 못할 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담대히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도록 창조된 천국의 거룩한 시민들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마침내 완벽하게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의 피난처 되시며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죽음과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좀 많이 힘든 과정에 있는 게 저희 아내가 2016년도에 뇌염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을 했어요. 그 완전히 과거를 다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됐고 겨우 이제 불과 몇 년인 거 한참 아플 때는 뭐 신랑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회복이 됐는데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황용현 집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의 기억상실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제 아내가 기억상실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방송 듣고 또 이제 성경 필사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에 갈 때 또 이제 얘기한 게 성령의 하나님이 저희 아내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은행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잃어버린 기억은 잃어버린 대로 놔두고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새롭게 기억되면서 새로운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2: 한 가지만으로도 힘들 텐데 2016년 황용현 집사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습니다.
1: 16년도 4월 달에 제일 친한 친구가 찐 않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에 8월 달에 집사람이 이제 기억상실을 했고 12월 달에 저희 친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월 달에 막내 누나가 이제 초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숨 막히고 답답하고 기도도 막히고 절대적인 그 외로움 속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으로 버틸 때 믿음으로 버텼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은 이 믿음의 승리에 동반자가 되어줬습니다.
1: 그때 이제 극동방송이 옆에 있었고 차에 찬양을 듣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이제 제일 높은 데 가서 제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높은 데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 이제 문자를 보내면 목사님이 읽어주고 건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찬양을 틀어주시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위로와 평안을 얻었죠.
2: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1: 저는 근데 감히 얘기하는 거는 내가 힘들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파 선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전파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함께 슬퍼하고 있으니까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이겨나가자고 또 함께 웃어보자고 그러는 거가 전파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같았어요.

복음방송을 들으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도 1분, 2분을 책임지며 전파선교사로 함께 갑니다. 오늘 극동방송 전파선교사가 되어서 이 생명의 사역의 동반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0: 그 힘들고 외로울 때 세상에 어떤 물질보다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물론 저기 동역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친한 집사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처럼 얼굴도 모르고 단순 이름 하나 아는 것밖에 없는데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세상의 친구보다 더 가깝게 안아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가 있었고 또 더욱더 이렇게 굳게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은 얼굴을 모릅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0: 진짜로 극동방송을 듣고 아직 전파선교에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의 작은 얘기지만 저의 경험이지만 내가 힘들 때 나를 바로 잡아주고 나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라잡이 해주는 이 복음방송이 진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방송이 끊기지 않고 예수님 지상 명령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가 흘러날 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신 황용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무상치료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무상치료제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해왔죠. 그런데 얼마 전 북한 헌법이 개정되면서 무상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북한이 의료비 전액을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모양새죠.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값과 검사비, 수술비를 직접 부담해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식사와 약품, 의료용품까지 가족이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북한에 마약이 유행하는 이유 중 하나도 병원에서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대체품으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무상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 없어지면서 앞으로 의료보험 제도까지 도입이 된다면 주민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어린 목소리가 있는데요. 몸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북녘의 주민들, 이 아픈 몸보다 먼저 돈 걱정을 해야 하는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오늘도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받아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듣고 계신 분은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어디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라는 지역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크신 주께 이어서 위대하고 강하신 메들리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기다리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샬롬 은평구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북녘의 주민들 소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북녘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기를 기도의 한 줄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리고 그 갈 수 없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병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북에서 오신 한 자매님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의사하셨다고 해요. 치과의사로 이렇게 학업을 마치시고 병원을 하시는데 병원이 없어서 이 치과에 배가 아파도 오고 다리가 어떻게 골절이 돼도 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통일돼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릴게요. 오물정 1069번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샬롬 포항 환호동에서 문자 보냅니다. 9927님 오늘의 새싹 회원이신데 아멘입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그 길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 완전한 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출석 인사 나누는 가운데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죠. 조금 전에 9927님 포항에서 보내주신 이 청취자분께 첫 번째 선물 나누도록 하고요. 수원의 농수산물 시장 유통로 상점입니다. 오늘까지 휴가인 점포들이 참 많아서 거리가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저는 휴가 끝나고 출근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수원 농수산물 시장에 가게 된다면 여기 꼭 기억하고 쓱 한번 한번 모른 척 이렇게 하나 사오고 싶네요. 대전 중동 근처에 노방전도 나오신 1751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노방전도를 가시면서 또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의 그 전도하시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들을 보내주시고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1751님의 군병과도 같은 그 걸음을 응원하면서 출석 인사 선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 계속해서 웨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듣고 계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저희가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배우는 시간, 오늘의 상식 퀴즈까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찬양 후 바로 함께 할게요.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 하루에 두 가지의 상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대전에서 기도 컨퍼런스 가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5277님도 졸리다고 하셨는데 졸음을 깰 겸 또 퀴즈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커피 선물 감사합니다. 시원한 냉커피 잘 마시고 계신다는 3225님도 선물을 받아 가셨지만 그래도 또 참여해 주실 거죠? 오늘 북한에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고 계신데, 근데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부분의 주민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이 아닌 따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북녘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이곳. 이거를 주관식으로 하고 싶지만 주관식으로 하면 좀 어렵겠죠.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1번 약국, 2번 장마당. 장마당은 시장이죠. 3번 학교. 북한의 주민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이곳. 시작하면서 나눈 이 오프닝에서처럼 북한에서는 뭐 입원을 할 수 있는 환경도 거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입원을 한다면 약품도, 그러니까 먹어야 할 약들도, 그리고 식사도, 또 의료 장비 같은 것도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이 아닌 이곳을 통상적으로는 많이 찾는다고 하죠.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가운데 정답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축하 사연이나 신청 찬송 있으시다면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우물정 1069번 샵 106.

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송으로 보내주셨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어서 샬롬 노래 선교단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정답 기다릴게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 신청 찬송 함께 했습니다. 신청 찬양 전에 우리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북한의 주민들이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학교 중에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하는데요. 5277님이 객관식인데 참 문제가 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쵸, 저희는 아프면 가장 먼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이런 보기 자체가, 이런 문제 자체가 조금 마음이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그리고 저의 그 어떤 말투가 있나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 객관식으로 하는 요게 느리게 말하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3번 아닌가요? 하셨는데 요거는 아마 제 습관인 것 같아요. 9076님. 그리고 오답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랑 의료 환경이 정말 다른 북녘당,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아프면 어디를 찾을까요? 약국을 찾을까요? 장마당, 시장을 찾을까요? 아니면 학교에 갈까요? 북한에서는 아플 때 어딜 가장 먼저 갈까요? 약국, 장마당, 학교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소프라노 신델라 씨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송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 아프면 가장 먼저 가는 곳,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문제였는데요. 약국과 장마당과 학교 가운데 아이들과 치과 가는 길에 문제 풀어봅니다. 막내는 학교라고 외치는데 저는 이번 장마당 같아요. 근데 오늘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저희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 일상 가운데 당연한 그런 상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상식이지만 북한에서의 상식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어머님이실지 아버님이실지 우리 학부모님께서 맞춰주신 장마당이 정답입니다. 북한에서는 아프면 가장 먼저 장마당을 대부분 찾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간다고 해서 병원에서 무상치료라고 자랑을 하지만 무상치료가 아닌 돈을 내야 하는 환경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스스로 약을 구해와야 하기 때문에 이 약을 대부분 장마당에서 구합니다. 시장이죠. 중국에서 몰래 밀수한 그런 약들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북녘당에서는 약도 참 많이 있지 않지만 약에 대한 정보도 많지가 않아서 의약품이 부족한 이 현실 가운데 마약성 약물이 진통제나 피로회복제처럼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 마약이 유행한다라는 이 말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조하지는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제 이거 첫 번째 푸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녘의 주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해결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한 분이 아프면 찾는 곳이 다른 곳도 있지만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신 것처럼 6642님의 이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푸신 분들 가운데도 선물을 드려야겠죠. 이번 장마당 예수님을 떠올려주세요 했던 6642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틀렸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3263님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무지하게 더워요. 무지하게 더운 가운데 정답 보내주신 01

7891님, 그리고 북한, 그리고 복음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던 2번 정답 잘 맞춰주신 6045님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몇분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분이 있을지 조금 찬양 나오는 동안 그리고 방송 끝나고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바로 함께 합니다.

남과 북의 교류가 많았을 때가 있었죠. 도로공사도 하고 철도공사도 하고 그리고 뭐 만화도 같이 만든 적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교회 차원에서 한 번은 북녘 땅에 북한 땅에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지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0-90% 정도 완공이 됐었는데 남과 북의 관계가 조금 경색되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공사는 멈췄고 단절됐죠. 남한의 한 교회에서 북녘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고 지으려고 했던 공사에 착공까지 했던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이 병원의 풀네임을 얘기를 하면 아마 다 그냥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1번 심장병원, 2번 건강검진센터, 3번 암병원. 북한 땅에 이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을 착공을 하고 공사를 거의 다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도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서 그 남한에서 엄청 큰 교회여서 이 교회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공사를 하던 와중에 단절이 됐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품어야 하는 이 병원 어떤 병원일까요? 1번 심장병원, 2번 건강검진센터, 3번 암병원. 와, 1318님은 검색하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 계셨던 건가요? 2000년대 초반에 착공까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완공되지 못했죠. 이 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착공이 됐지만 완공되지 못한, 하지만 앞으로 완공될, 남과 북이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하나하나 생겨날 이 병원은 무슨 병원일지,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에 예배하는 예배 처소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병원일지 건강검진센터일지 암병원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서산휴게소에서 찍어봅니다 하시면서 6409님도 도전을 해주셨고요. 여기 저희 교회예요. 6138님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상식 퀴즈.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6138님이 출석하고 계신 이 교회에서 추진한 교회 단위로 추진했던 이 병원 남과 북이 2007년쯤에 이게 단절이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착공 이후에 완공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남한에서 교회 차원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세우려고 했죠. 이 병원이 무슨 병원일지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예요. 보기까지 함께 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원일까요? 건강검진센터일까요? 암병원일까요? 힌트 조금 어려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야 하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병원이 설립된 이유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굳이 왜 이 병원이 설립됐을까? 했는데 북한 측의 수요가 있었다고 해요. 북한 측에서 이 병원을 설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당시 북한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교적 한두 번의 수술 이후에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이 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병원을 설립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아예 정보가 없었으면 오늘 너무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1번 심장병원일지, 2번 건강검진센터일지, 3번 암병원일지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보면서 오늘 또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비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선물을 드리고 있죠. 저희가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노래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1분 동안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다녔습니다. 오늘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전에 백령도에서 30년 살다 오신 어르신 모시기로 했거든요. 정답 심장병원입니다. 어르신도 잘 보살피고 혹시나 통닭 주시면 극동방송 이야기 나누면서 잘 먹을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8852님 보내주셨어요.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 그 마음을 모으는 OAP데이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꼭 통닭 보내드리면 꼭 극동방송 이야기하시면서 그 어르신과 OAP데이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정답은 심장병원입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어린이 심장수술을 했습니다. 맞아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기술이 우리보다 수십 년은 뒤쳐져 있다 보니까 의료기술이 참 부족한 하지만 필요한 심장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조용기 심장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요. 2007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건립을 추진했죠.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다시 그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6068님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하나가 되길 기도합니다. 4659님. 그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주님만을 붙듭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도 추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함께하는 그 통로가 생길 때마다 분명 예배에 처서도 그곳 가운데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북녘당의 예배의 처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복음이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 오늘도 마치는 시간이 다 돼서요. 선물 보내드릴 분들은 제가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십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죄 없는 한 사람을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지라르입니다. 지라르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쉽게 휩쓸리며 공동체가 불안과 갈등에 빠지면 그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리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장면도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의 외침이 다른 사람의 외침을 부르고 마침내 모두가 한 사람의 죽음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2절은 군중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아주 짧은 질문이지만 이 한마디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 했지만 찬송은 정말 그분에게 죄가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래합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지라르는 성경이 많은 신화와 구별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신화는 희생자를 몰아낸 사람들의 시선으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죄인이라 불린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을 죄인으로 몰아간 인간의 모습을 비추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군중의 잘못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렴에 이르면 저 무지한 사람들 속에 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앞에서는 저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노래했지만 후렴에서는 나의 죄 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멀리 있던 군중의 죄가 어느새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도 이 전환을 따라갑니다. 각 절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차분히 들려주다가 후렴에 이르면 예수여, 예수여 이 이름을 반복합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던 노래가 어느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되고 회중 모두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며 저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구절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 속에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위하여 라고 적으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필사는 오래전 십자가 이야기를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죄인 받으소서.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을 소개해드릴게요.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위한 소원을 물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할 줄 몰랐고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노인을 다시 만난 어머니는 간곡히 소원을 말했습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비밀은요, 받는 것보다 나눠줄 때 그 기쁨이 커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변에게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랑 많이 나누는 그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찬송가와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낙이 나소라고 적으시고 신청 찬양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들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신자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한순간의 어려움과 위기만 해결해 주시는 단순한 해결사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예 우리 인생 내내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오래 지속되고 심지어 상황이 더 나빠지며 급기야는 끝이라고 할 상황에 놓인다 해도 이 한 가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원까지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비록 지루한 현실, 계속되는 고난, 점점 나빠지는 상황을 경험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큰 유혹 중 하나는 우리의 문제와 현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다 못해 급기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물론 참된 신자도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지 중에 그런 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돕는 분이시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으로서 불리하는 바위와 같은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흔적으로 남기시며 이끄실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방해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즐겨하는 찬송가 믿음이 새 빛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맺은 언약과 그 은혜를 노래하는 곡으로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다짐과 감사를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새빛이란 가사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며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어려운 길에서도 함께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 나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은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는 믿음이 새빛을 맺고 이 세상이 어떤 한낱가도 맞서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편 2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 빛이시며 구원이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할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0: Amén.
1: 믿음의 새빛으로, 소망의 새빛으로, 사랑의 새빛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남과 북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북한이 고향인 경숙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은혜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역사를 구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남과 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요.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 그리고 그 목소리로 처음에 올려드렸던 오늘의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정경숙 자매의 선곡 믿음의 새빛을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주말 동안 주일 대한민국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제 어느 한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드릴 일이 있었어요. 아, 그 뜨거운 날에 제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 덥죠,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 덥다고 우리가 원래 입던 옷,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보니까는 우리 뜨거운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뜨겁고 뜨거운 그 식당 주방에서 정성껏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원래 입던 그 가운을 또 입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헌금위원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성경학교 캠프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 우리 선생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더위를 이겨내며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주 당연히 더워요. 예, 덥다고 또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한번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8월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크룩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크룩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곳저곳에서 지금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막 불고 있는 우리 전도팀도 많고요. 교회 막 수리해주는 팀도 있고 많은 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이 왔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자, 어제 혹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여러분 뜨거운 가운데 예배 잘 드리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계약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방학 끝내고 누가 계약했는지 저하고 전화 연결됐던 분들 아니면 전화 연결이 안 됐더라도 방송을 듣고 내가 교회를 갔다 하시는 분들 드디어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분들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갔습니다. 방학 끝냈어요. 이런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문자는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각 지사에서 어디서나 지역에서 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 다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휴대폰에서 라디오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께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자, 인천 남동구에서 출첵해 주셨고 0967번님 고맙습니다.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익산에서 4605번님도 여주에서 3742 평택 8411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빨리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하고 싶대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줬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연결이 돼 있고요. 어머니는 지금 이미 연결이 돼 있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아들은 지금 전화만 올 거라고 얘기만 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자, 우리 이상희님. 이상희님 신호 가네요. 지금 휴가 중이라는데 아들이 휴가 중이어서 엄마 집에 왔다는군요. 자, 이상희님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어머니 전화 끊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9868 우리 아들 자 다시 한번 걸어봐요. 아들 이상인 아들 전화 안 받네. 안 받네요. 아이고. 전화를 안 받네요. 자.

0: 우리 어머니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어머님!
1: 예.
0: 아이고, 아들이 전화 안 받네요?
1: 아, 이거잖아. 이거.
0: 웃잖아, 이거 참. 응?
1: 아이고.
0: 아들한테 전화 받으라고 얘기를 했죠?
1: 전화 받으라고 그랬지요.
0: 전화 받으라고 했구나.
1: 지금 또 문자 이어볼까요? 아들 전화
0: 그러면은
1: 받으라고.
0: 문자를 넣든지 전화를 하든지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한 15분, 20분 뒤에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도전해볼게요.
1: 예,
0: 예, 전화 한번
1: 감사합니다.
0: 오면은 받으라고 일반 전화라고 그렇게 꼭좀
1: 예.
0: 얘기해 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우리 경주에 계시는 어머니신데, 예. 자, 오늘 어떻게 꼭 아들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덥네요. 햇살 따갑다고. 5389번이 오늘 처음 오셨네요. 천안 두정동에서도 듣고 계시고, 예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이들이랑 또 키즈 카페 3874번이 청년부 태국 선교 가서 힘들고 지친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함이 함께하고 왔다고. 와, 우리 6089번님. 자, 우리 6514번님도 오셨고 7260번님도 오셨고 자, 우리 등 뒤에서 뜨겁지만 도와주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 힘내는 한주 되시라고 문자들 주셨는데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보냅니다.

나의 등 뒤에서 7080 가스펠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또 천안에서 신방동에서 청취하신다고 2523번님 이렇게 또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2061번님 전남 여수에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군인교회 섬기는 가정 0216번님 어제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38년을 돌아보며라는 설교, 38년 된 병자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가 그 못에 자신을 넣어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예, 귀한 것도 깨달으셨네요. 0216번님 고맙습니다. 자, 광주에서 5613번님도 또 오셨어요. 자,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동생이 사촌 언니를 전도하고 싶어서 사연을 주셨거든요. 자, 사촌 언니 제가 전화번호하고

0: 성함 알고 있습니다. 장혜윤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눌렀나? 아, 이번에 갑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장혜윤님 되시죠?
1: 네, 맞아요.
0: 아,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안녕하세요.
0: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네.
0: 그 사촌동생 김민회님이
1: 네,
0: 저희 방송국으로
1: 맞아요.
0: 이제 사연 주셔가지고
1: 아,
0: 사연
1: 네네.
0: 당첨되면서 그 사연 주인공이 장혜윤님이세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1: 아, 맞아요. 친척 동생 맞아요.
0: 예, 예. 네. 극동 방송 아세요?
1: 네.
0: 들어봤어요?
1: 몇 번 들어봤어요.
0: 몇 번 들어봤어요?
1: 네네.
0: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극동 방송 중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장혜윤님 같은 분들
1: 네.
0: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1: 아,
0: 김민혜님 같은 분의 또 요청을 받아서.
1: 아, 네.
0: 지금 잠깐 교회 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맞아요.
0: 그래요. 얼마나 쉬었어요?
1: 한 여름에 작년 여름에 가고 안 갔으니까.
0: 아, 그럼 딱 1년 됐네요.
1: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우리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학한다 그러는데
1: 아,
0: 1년 방학을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오늘.
1: 아, 네, 네.
0: 예. 지금 사실은 방송 나가요. 우리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1: 아, 지금 방송 이렇게
0: 네, 생방송.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했는데
1: 네.
0: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거든요. 네.
1: 아,
0: 선물을 고를 네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제가 한번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네네. 원하는 선물 하나 고르세요.
1: 아,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네.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세트, 강화섬김치 정승댁 순무열무김치,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아,
0: 여기서
1: 네네.
0: 고르신다면.
1: 아, 네? 네?
0: 여기서 여기 고르신다면. 예. 너무 많아서
1: 거예요?
0: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1: 네네.
0: 갖고 싶은데
1: 아, 그럼 저... 네. 아 아니 아니 저 그럼 커피 할게요
0: 커피 아니, 네. 커피를 좋아하시는구나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커피
1: 네
0: 그 동생은 뭘 좋아할까요 김민혜님은 그래도 김민혜님 때문에 아... 선물 받는 건데
1: 아 민혜가 네. 예쁜 화장품도 좋을 것 같고
0: 화장품.
1: 둘 중에 아무거나 네
0: 둘 중에 뭐
1: 화장품하고 커피.
0: 뭐요
1: 커피나 아무거나
0: 커피하고 좋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1: 아 네네
0: 김민혜님
1: 네?
0: 김민혜님 커피하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아요
2: 저도 언니랑 똑같이 커피하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아 민혜예요 아 너무 반가워요
0: 네, 민혜
1: 아,
0: 너무... 민혜님이 옆에 지금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
1: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0: 예.
1: 안 그래도
0: 예.
1: 친척 동생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네네
0: 뭐 어떤 게 고마운데요? 어떤 게 고마워?
1: 아,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0: 예, 예.
1: 네,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송에 신청하셨구나. 아,
1: 네네, 맞아요.
0: 아, 와, 근데 아, 어떻게 네네. 우리 장혜윤님은 네.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어요?
1: 아, 일요일에
0: 예.
1: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랑 이제 뭐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0: 예.
1: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0: 아~
1: 네, 놀면서도.
0: 그랬구나.
1: 네.
0: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네. 신앙생활 하셨나 봐요.
1: 네.
0: 그랬군요.
1: 네.
0: 참 이게 그래도 열심히 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증거네요. 주일날
1: 아,
0: 어디 가면서 네.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김민혜님.
2: 아, 네.
0: 이렇게 또 언니가
1: 네.
0: 이렇게 네. 또 교회 얘기를 했을 때 또 이렇게 또 새끼라를 문 두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김민혜님이 이 방송 애청자신가 봐요?
2: 네, 운전하고 다니면서.
0: 운전하면서.
2: 네.
0: 우리 언니한테 해주고 네. 싶은 말 있잖아요. 꼭 하고

0: 하고 싶은 말, 그쵸?
1: 네.
0: 자, 언니하고 한번 큐 해보십시오.
1: 언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그 마음 받고 그 마음으로 언니를 위해 이 사연을 신청했는데 언니가 교회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하느님이 언니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걸 느꼈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이 언니 너무 사랑하셔서 깊이 만나고 항상 교제하시길 원하는 걸 느껴. 그래서 일요일날 언니가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서 우리 같이 천국 가자.
2: 고마워요.
0: 아이고 좋아라.
2: 네, 너무 귀엽네.
0: 그러니까 아, 네. 사랑스러운 동생이네요. 네.
2: 맞아요. 진짜 그래요.
0: 네. 그래요. 자, 우리 장혜윤님 혹시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2: 아, 저 여기 지금 가락동이에요.
0: 가락동이에요. 사시는 곳이 네. 가락동입니까?
2: 네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다니시던 네. 교회 1년 전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까요?
2: 아, 제가 소개받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0: 아, 그래요?
2: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네. 교회 두세 군데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2: 네. 아, 네네.
0: 우리 동생분은 어디 사세요?
1: 저는 동대문구에.
0: 합니다. 그렇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동생분이 언니 잘 좀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 네. 잘 가는지 감시도 좀 해 주시고.
1: 네.
0: 알겠죠? 그리고 네. 우리 이제 언니가 이 방송도 좀 들어주시고.
2: 아, 네.
0: 알겠죠? 자,
1: 네네. 그리고 전파전교사.
0: 예?
1: 네.
0: 뭐라고요?
1: 아, 또 저희 사촌 언니 엄마가
0: 네네.
2: 아, 맞아요.
1: 전파선교사세요.
0: 아, 그래요? 아, 우리 네. 장혜윤님
1: 한인일 선생님.
0: 네. 장혜윤님 어머니가 네. 전파선교사.
1: 네. 네, 권태희 네네. 어머님이.
0: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방송 많이 듣는다는 얘기인데?
2: 맞아요.
1: 이 소식을 좋다고. 듣고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0: 지금 엄마가 듣고 있을까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와, 그러면 우리 장혜윤님, 듣고 있는 엄마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엄마한테. 나 지금 방송 탔다 하면서 엄마한테 고백 한번 하십시오. 무슨 고백이든 그냥 다. 예.
2: 아, 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네네. 아, 그리고 네. 네. 극동 방송도 꼭 들어볼게요. 제가 네, 추천을 받았는데
0: 예.
2: 사실은 이제 잘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0: 예.
2: 네, 잘 들어볼게요. 몇 번 들었긴 했는데요.
0: 예. 네. 이 엄마가 전파 선교사라는 얘기는
2: 네.
0: 제가 볼 때 그 전파 선교사가 아마 딸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하셨을 거예요.
2: 아.
0: 방송국으로 네. 이제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헌금하는 건데 헌금하는 건데 분명히 아마 우리 장혜윤님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네.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2: 네.
0: 분명히 예. 참 너무 미리 축하드리고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장혜윤님.
2: 네. 네.
0: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혜윤님, 네,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부터 꼭 이제 8월부터, 다시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잘 예배 드리시면서 이제 주일에 찝찝한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우리 어머니

0: 어머니가 전파선글사잖아요. 우리
1: 네.
0: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드리면 좋겠는데. 아까 그 선물 중에
1: 아.
0: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네.
1: 저희 엄마도 같이 나눌게요. 선물 주시는 거 같이 다 나눌게요.
0: 그러면
1: 동생이랑,
0: 같이 사시나요? 지금 어머니랑?
1: 아, 가까이 있어요.
0: 가까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제가
1: 5분
0: 어머니는
1: 거리였네.
0: 다른 선물로 해가지고, 따로
1: 아, 네.
0: 챙겨드릴게요. 네.
1: 아,
0: 될 수,
1: 네네.
0: 뭐, 될수 있으면 한번 뭐, 통화도 한번 해보면서,
1: 아.
0: 선물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걸로, 예, 어머니 좋아하실
1: 네.
0: 만한 걸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예.
1: 네, 감사합니다.
0: 김민혜님,
1: 전화를. 네.
0: 오늘 큰 역할 하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2: 제가 더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김민혜님, 앞으로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예. 장혜윤 님도 계속 들으시면서 문자로 사연도 좀 보내주시고요.
1: 아, 네, 그럴게요.
0: 장혜윤 님이 좋아하는 찬양 들으면서 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1: 아,
0: 제일
1: 지금,
0: 좋아하는 찬양.
1: 아,
0: 네.
1: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왜 가장 좋아해요?
1: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유명한 찬양이라서요.
0: 그래요. 아, 저도 이 찬양 참 너무 좋아하는데.
1: 아, 네.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
1: 네.
0: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회, 장혜윤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교회 소개 꼭 바로 연락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아,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네.

0: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네네, 이상희님. 네네.
1: 네.
0: 그, 어머니가, 네. 우리 박용순 여사님께서,
1: 네.
0: 저희 이제 극동방송 이제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1: 네.
0: 우리 아드님 이상희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을 방송국으로.
1: 아, 네.
0: 그 사연 보고 제가

0: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려고 하고 또 전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어머님께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네. 전화 갈 거라고 얘기했죠.
1: 아, 예.
0: 예. 지금 휴가로 이제 잠깐 어머니 그 경주 그쪽으로 지금 와 계신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0: 예, 예.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네. 정말 사랑의 네. 그 마음으로 그 사연을 네. 보냈더라고요.
1: 아, 네.
0: 예. 예. 극동방송 아세요?
1: 예, 알고 있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네.
0: 오, 그래요?
1: 집에 오면 어머니,
0: 예?
1: 집에 오면 어머니 어. 보고 계십니다.
0: 아, 라디오거든요, 라디오.
1: 네.
0: 아. TV가 아니라.
1: 아, 네.
0: 라디오에서 이제 설교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고.
1: 아, 네.
0: 그것도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이렇게 듣는 거.
1: 네네.
0: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이상희님 사연을 보내서 그 사연 제가 이렇게 보고 당첨돼서 제가 전화했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이제 일단은 선물을 드려요. 선물.
1: 네.
0: 제가 선물을 여기서 불러볼 테니까 이상희님 하나 골라보세요. 좋아하는 네. 선물을.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많죠? 여기서,
1: 네.
0: 여기서 본인 거 하나 고르고, 우리 어머니 거 하나, 효도 선물로 하나 골라보시면 좋겠네요. 두 개. 예.
1: 유산균이랑 곱창 할게요.
0: 곱창. 어머니는 뭐 네. 드릴까요?
1: 곱창이요?
0: 어머니 소곱창.
1: 네. 네.
0: 어머니는 소곱창. 본인은 유산균.
1: 네.
0: 근데 무슨 사연이었을지 안 궁금하세요?
1: 아, 대충. 네.
0: 대충 감이
1: 대충
0: 옵니까?
1: 감은, 네.
0: 어떤 걸 것 같아요?
1: 제가 잘 되길 바라고 지금 아마 장가가길 바란다는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0: 잘 되길 바라고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1: 장가가길
0: 장가가길 아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거
1: 아, 그러면
0: 그거는 아니었고
1: 아, 그러면 아니 사실
0: 예 이상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셨다는데
1: 네. 네,
0: 지금은 이제 쉬고 계셔서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 그게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네.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1: 네.
0: 우리 엄마 말, 우리 어머니 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봐야겠네. 네. 어머니.
2: 예.
0: 아들 지금 잘 통화하고 있어요.
2: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이상희님,
1: 네.
0: 지금 사전에 이렇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이게 네. 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생방송 중에, 예, 네. 생방송 중에 전화를 했고 어머니가 옆에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예.
1: 아, 네.
0: 어머님,
2: 예.
0: 우리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보면서 아들한테 예. 하고 싶은 말 사랑 담아가지고 예. 지금 한번 해보세요.
2: 예. 상인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축복하신다. 우리 예수 믿고 잘 살자. 사랑하고 축복한대.
0: 아이고. 아유 감사하네. 제가 감사하네. 마음 따뜻해지고. 와 우리 이상희님 마음이 어떠세요? 예? 네.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1: 늘 듣는 말인데 예.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방송 이거 하면서요. 네.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의 말씀 좀 다르게 들리네요. 참
1: 네.
0: 예, 따뜻해요. 어머니가요.
1: 네.
0: 따뜻합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지금 경주시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혹시 어머니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 예?
1: 엄마, 나도 사랑하고 하는데 나도 잘 안 되네.
2: 그래, 네가 마음문을 열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0: 와,
2: 그래,
0: 우리...
2: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0: 된다. 그래야 삶을 다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신대.
1: 아멘입니다. 우리 이상희님.
2: 네.
1: 그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네. 마음은 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것뿐이죠. 그렇죠?
2: 네.
1: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화 연결하신 이유는 아직도 우리 이상희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손짓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서 우리가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면서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는 효자 됐으면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아드님?
2: 네.
1: 네. 자,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1: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우리 이상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희님이 네. 지금 계시는 곳은 지금 현재는 경주 어머님 때 잠깐 오셨지만 원래는 울산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2: 네.
1: 저희가 그 울산에 있는 계시는 곳에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한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2: 네.
1: 그래서 네. 용기 내셔서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2: 네,
1: 미루다 보면 계속 미뤄집니다.
2: 네.
1: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손짓 하셨을 때 딱 이렇게 용기 내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알겠죠?
2: 네,
1: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링크가 갈 건데 거기 이제 집 주소, 울산 주소, 경주 주소 보내주시고 저희 선물도 보내드리고 울산 주소 근처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알겠죠?
2: 네.
1: 네네. 자, 우리 이상희님 감사하고 어머님.
0: 예.
1: 이제 옆에서
0: 예.
1: 우리 아들 결심했으니까 기도도 했고
0: 예.
1: 기도하면서 예. 기다리자고요.
0: 예, 감사합니다.
1: 알겠죠? 예, 예.
0: 예,
1: 자, 우리
0: 감사합니다.
1: 이상희님.
2: 예.
1: 이상희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요?
2: 네, 생각이 안 나요.
1: 생각이 안 나요?
2: 네.
1: 제목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찬양 예수 믿으세요. 이 곡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그 극동 방송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알겠죠?
2: 네.
1: 네, 네 우리 이상희 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0: 예수 믿으세요 찬양 나눴습니다. 마음이 찡하네요. 막내 아들 방학 중이라서 눈물 난다고 2416번님 와 2483번님 멀리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앱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애청자시라고요. 항상 잘 듣고 은혜 받고 있어요. 피디님의 진솔한 진행 진짜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고 왔어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신 극동방송 피디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고맙습니다. 우리 2483번님. 엄마의 말씀 기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요. 5189번님 병실에서 1203번님 듣고 계시고 저 부천에서도 청취하고 계시고 충남 금산 온식구 전파선교사 손녀딸 교회 방학이라서 기도 중이라고 아이고 그렇구나 2416번님 온식구 전파선교사 예 분명히 또 손녀딸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라서 폭염 기승 부리고 있는데 아유 고생하시는 7659번님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 요청 한 분 또 있어요. 한 분 또 있습니다. 자 친한 동생이시라고 하셨는데 8771번 친한 동생 자 신호 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통화 될 것 같아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언니가 동생 또 친한 동생.
1: 네 여보세요.
0: 네 김송이님 되시죠?
1: 네.
0: 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언니 고정란님한테 얘기 들었죠? 전화 올 거라고.
1: 네.
0: 어 그래요.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네네네. 예.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집에서요.
0: 집이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세요?
1: 평택이요.
0: 평택. 어. 그 오늘 딱 이렇게 집에서 여유 있게 계셔가지고 다행이네요. 극동 방송 들어보셨어요?
1: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네.
0: 자 조금 가까이 오세요. 스피커폰보다는. 직접 전화하시면 좋겠는데. 예.
1: 그래요? 잠깐만요.
0: 예. 예. 가까이 오시고, 극동방송을 몇 번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1: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0: 들어본 적은 없고, 극동방송에 대해서만.
1: 이름만 들어봤어요.
0: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네. 자, 가까이 오셨어요?
1: 네.
0: 네네. 오세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고정라님이 사연을 보냈어요. 김송이님 사연. 네. 그래서 채택돼가지고 제가 전화드린 건데,
1: 아,
0: 이렇게
1: 그래요?
0: 딱 되면은 선물 드리거든요.
1: 네.
0: 자, 제가 선물 불러볼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네.
0: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고른다면 어떤 거?
1: 아, 하나 골라요?
0: 예.
1: 쭈꾸미?
0: 쭈꾸미.
1: 네.
0: 알겠습니다. 하나 더 고르게 드릴게요. 하나 더는 우리 신청한 우리 고정라님도 하나 드릴까요?
1: 네? 네.
0: 아니면
1: 네.
0: 두 개를 다 드릴까? 김송이님. 자, 하나 더 골라보세요.
1: 단백질?
0: 단백질.
1: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백질. 자. 자, 우리 고정라님.
1: 네.
0: 네, 우리 김송이님 선물 어떻게 하나 고정라님 드릴까요?

0: 두개다 드려도 되나요?
1: 예, 송이 주세요.
0: 단백질하고 쭈꾸미 다 드릴게요.
1: 예, 건강해야지.
0: 예, 건강해야지. 보니까
1: 네.
0: 그리고 고정라님은 예전에 이렇게 또 요청을 했던 분이죠?
1: 예,
0: 네,
1: 했어요.
0: 요청해가지고 그때 그분은 잘 다니고 있죠?
1: 네, 지금 교회 계속 나오셔서,
0: 아,
1: 어제 교회
0: 그래, 잘
1: 나오셔서, 예,
0: 다니고
1: 만났어요.
0: 있군요. 예. 자, 우리 김송희님.
1: 네.
0: 이제 어떻게 고정라님 이렇게 지금 옆에 듣고 있었어요.
1: 네.
0: 지금
1: 네.
0: 이거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방송
1: 아, 그래요?
0: 탔습니다. 지금 전국 생방송.
1: 아, 그래요? 아, 목소리 예쁘게 할게요.
0: 목소리 예쁘게 아까부터 했어요.
1: 아, 그래요?
0: 처음에만 빼고, 처음에는 이 보이스피싱이야, 누구야, 뭐야. 그때만 살짝 좀 그랬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예. 전국 생방송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극동방송 못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김송희님. 들어보시고,
1: 알겠습니다.
0: 고정라님이 우리 김송희님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코로나 때부터 지금 교회를 못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맞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고정라님 통해서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김송희님 부르고 계시거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손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 알겠습니다.
0: 평택에서 만약에 교회를 이제 5년 만에 가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시켜 드릴까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아니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0: 가까운 데 있어요? 가고 싶은 교회가 있나요?
1: 아니요, 그건 아닌데, 다시 좀 가봐야겠다, 요즘에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0: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뭔 말이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1: 아,
0: 예.
1: 아니,
0: 가보고
1: 이제
0: 싶은 마음
1: 충남
0: 좀 있었잖아요.
1: 친구들이,
0: 그쵸?
1: 네, 충남 친구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0: 예.
1: 만나고 올 때마다 이제,
0: 그쵸.
1: 계속, 네, 많이
0: 자이든 타이든
1: 다녀서.
0: 5년 동안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응?
1: 네, 한 번씩 듣긴 했었죠.
0: 얼마나 식구들이 기도하고 우리 언니가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딸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응?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김송이님.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제가 따라
0: 예,
1: 하는
0: 저
1: 거예요?
0: 땀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느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구독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정라 님도 옆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시죠?
1: 네.
0: 예. 우리 고정라 님, 우리, 김송이 님에게, 우리 동생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한번 짧게 한번 해보세요.
1: 저번에 금 기도회 때 제가 연락했을 때 한번 찾아봐줘서 교회 와서 언니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마음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고 또 계속 묻어서 되게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0: 아니,
1: 너무
0: 저한테
1: 감사해요.
0: 말고, 저한테 말고. 지금
1: 아,
0: 짧게,
1: 송이야.
0: 20초만, 20초. 예.
1: 알았어. 송이야,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교회에서 언니. 만나자. 알았지?
0: 아,
1: 돌아오는
0: 우리 고정라님도 평택에 계시나요?
1: 네,
0: 아,
1: 제2강의 교회.
0: 아, 그래요. 그러면
1: 우리 교회
0: 고정라님 교회
1: 오셔요.
0: 가시면 되겠네. 예. 그래요. 우리 김송희님. 오늘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요. 예. 꼭 하나님께로 이번 주부터 꼭 돌아오셔야 돼요. 알겠죠? 예. 예, 방송 잘 들으시고, 아유.

0: 정말로 원하는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의 여유나 잠시의 고요함일까요? 영혼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평강, 그 참된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단절된 길을 다시 잇는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정죄가 아닌 은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로운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관계의 회복이고 통치의 평화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요 인생의 완전한 복이시며 완전한 평안과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 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북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지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 is miracle. Every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만드신 분, 너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수르나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너희 자녀가 풀밭의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기의 팔에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적는 사람도 있겠고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포하며 미리 말하겠는가. 만약 있다면 나와서 나와 견주어 보라고 하여라.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일을 미리 밝혀주었듯이 만약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말해보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지 않았느냐. 내가 미리 말하였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느냐. 나만이 유일한 반석이며 다른 반석은 없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은 모두 헛되다.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나 다 쓸데없다. 그런 사람은 우상의 증인이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누가 이런 우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쓸모없는 신들을 만들었느냐? 보아라, 그런 무리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대장장이들 뿐이요 사람에 불과하다. 그들로 하여금 모두 모여 서도록 하여라. 그들은 다같이 두려움에 떨게 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는 연장을 가지고 뜨거운 숯불에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여 우상의 모양을 만든다. 그의 힘을 다하여 그 작업을 한다. 배가 고프면 힘을 잃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친다. 나무를 다루는 목공은 줄을 늘여 치수를 재고 석필로 그 모양을 뜨고 대패로 밀며 양각기로 재어서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집에 들여놓는다. 다른 사람이 백향목을 베어오기도 하고 삼나무나 상수리나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은 숲에서 저절로 자란 것들이다. 그가 소나무를 심으면 비가 내려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런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빵을 굽는 데 쓰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엎드려 경배한다. 나무의 일부로는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 고기를 잘 구워서 배부르게 먹고 그 나무를 태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불을 보니 좋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머지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신이라 부르며 엎드려 절하고 섬긴다. 그것을 향해 기도하기를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의 절반은 불태우는 장작으로 썼고 그 뜨거운 불로 빵을 구워 먹기도 했으며 고기를 요리해 먹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남은 나무

무엇으로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양잿물을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흐려져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그는 자기를 구하지 못한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은 헛된 신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야곱 백성아, 이 일들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는 내 종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결코 나를 잊지 마라.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희 죄악을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늘아, 여호와께서 이 큰일을 하셨으니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아, 네 깊은 곳까지 기쁨으로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안의 모든 나무들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께서 야곱 백성을 구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큰 영광을 나타내셨다.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너희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너희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었다. 내가 홀로 저 하늘을 펼쳤다. 내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표적을 헛것이 되게 하였고 마술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으며 지혜로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여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내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어지게 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살 것이다 라고 하였고 유다의 성들을 가리켜 이 성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하였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강을 향해 마르라고 말하면 강이 마를 것이다. 나는 고레스를 가리켜 그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너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성전을 가리켜 너의 기초가 다시 놓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왕들을 네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문빗장을 열어주어 성문이 내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꾸불꾸불한 곳들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노쇠 성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깨뜨리겠다. 감추어진 보물을 너에게 주며 숨겨진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라는 것과 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종 야곱 백성을 위함이요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나는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네가 아직 나를 몰랐을 때 나는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여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해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에 이르기까지 나만이 여호와여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내가 빛을 만들고 어둠을 창조하였다. 나는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한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죄 없는 한 사람을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지라르입니다. 지라르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쉽게 휩쓸리며 공동체가 불안과 갈등에 빠지면 그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리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장면도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의 외침이 다른 사람의 외침을 부르고 마침내 모두가 한 사람의 죽음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2절은 군중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아주 짧은 질문이지만 이 한마디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 했지만

0: 찬송은 정말 그분에게 죄가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래합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지라르는 성경이 많은 신화와 구별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신화는 희생자를 몰아낸 사람들의 시선으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죄인이라 불린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을 죄인으로 몰아간 인간의 모습을 비추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군중의 잘못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렴에 이르면 저 무지한 사람들 속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앞에서는 저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노래했지만 후렴에서는 나의 죄 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멀리 있던 군중의 죄가 어느새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도 이 전환을 따라갑니다. 각 절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차분히 들려주다가 후렴에 이르면 예수여, 예수여 이 이름을 반복합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던 노래가 어느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되고 회중 모두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며 저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구절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 속에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위하여 라고 적으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필사는 오래전 십자가 이야기를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죄인 받으소서.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의미에는 두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앞에 5절부터 나오는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게 하나의 잘못된 기도고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그냥 믿음이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기도처럼 하지 마라. 이런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형식을 따라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요 얘기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부분은 못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계속 어제 묵상하면서 이게 보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의 문법을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이 기도의 요약처럼 살아야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한 핵심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자기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주권을 교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왕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보다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했다면, 이제 내 뜻, 내 욕망, 내 계획, 내 성공과 안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무엇이 옳은지조차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따라 판단했다면, 이것이 살아온 방식이라면,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부분의 주권 교체가 첫 번째고요. 예,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바꿔 말하면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기도 내용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데 이 기도는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 크게 말하면 세 개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의 삶의 목표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제자 공동체가 살아야 될 삶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의 목표로 두고 우리가 이 삶을 보편적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영역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삶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좀 더 살펴보면 이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이론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가 되도록 사모하여 나가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 말은 이렇게 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 간구, 세 가지 간구죠. 크게 말하면 이 세 가지 간구가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이야. 그런데 이건 자동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여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비추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 의미예요. 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가 되도록 이론이나 예배를 마치는 순서로 그냥 주기도문 따다다닥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삶이 실제의 삶이 되기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면,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목표라면, 그리고 가장 완전한 삶이라면 우리는 이 삶을 실제가 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의미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기도의 언어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라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도록 가르치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걸 잘 가져야 돼요. 우선 보세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보세요. 하늘에 계신.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나 하늘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절대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인간과 구별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초월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이라고 표현해요. 초월자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의미가 뭐냐? 그 위대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예요. 이건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라는 개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

돼요. 아버지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형제잖아요. 자매고요. 그렇죠? 한 아버지 밑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죠. 우리 여기 애국에서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다 우리 형제 자매예요, 자매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이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적 근거예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그 하늘아버지 완벽한 보호하심과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심 그리고 세밀한 돌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지면 염려하겠어요?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믿음의 기초예요. 근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 사랑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저기서 거짓골을 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보셨다 그랬거든요. 측은역이었어요.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팔을 갖고 끌어안았어요.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것을 빼내는 종교적 거래나 의무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거지로 졸라서 그분에게 한 개씩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고 그분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는 응답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 아버지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인식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분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들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인 거죠.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요. 세 가지죠. 첫째,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 몰랐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그다음에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통치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어떻게든지 기도해가지고 얻어내서 관찰시켜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길 원해요, 하나님. 제 영향력을 좀 확대시켜 주세요. 내 계획과 뜻이 성취되길 원해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신앙의 초보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그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머무르면 기복신앙을 못 벗어나요. 이 자리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자리에서 더 나아가기를, 주님이 더 나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나의 나라, 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가져야 될 새로운 삶의 방향, 가치관이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내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는 거, 이건 기복신앙,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내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이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두 번째,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선 여기 이름은 누구냐, 호칭을 넘어 그 사람의 존재 자신을 의미합니다. 존재의 본질, 성품 뭐 이런 걸 포함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중의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존재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구별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참된 가치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제대로 알아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예배하고 경외하게 해달라는 영광의 선포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첫 자리에 두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이 내 삶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다, 이걸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삶의 목적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자리로. 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벨탑 싸움에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랬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구하죠. 자기 이름, 내 성공, 내 평판, 내 자존심을 높이려던 자기 왕국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업을 하든지 이 선택과 결과를 통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까, 이런 고민으로 돌아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러시죠. 이게 실제가 되기를 구하는 삶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더 구별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면 또 다른 두 번째로는 거룩한 반사체로서의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의 대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세상은 자녀인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인 하나님을 보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너네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좀 보자, 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인격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거룩한 책임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행동, 정직하지 못한 거래, 거친 언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삶의 우선적 가치관인 거죠. 내 영향력 확대가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주님의 이름을 구별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삶을 조정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힘쓰는 이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쿠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영역이 아닌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킹덤이죠. 킹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영토나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넘어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지금

지금 이곳에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역동적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왔다면,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이미 하나님 나라 왔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마침내 완성될 통치와 승리와 영광을 앞당겨 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통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갈등이 내려지고 염려가 내려지고, 그러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다툼이 끊어지고 이기적인 게 사라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서로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는 이런 삶을 사요. 나의 고집과 욕망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유일한 법이 되어져서 일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도록,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넓혀진다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팽창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따르세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왕국을 세우려는 타락한 본성과 세상을,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리는 투쟁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든지 이루어지면 좋겠다. 관계가 깨지고 결핍이 있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신분차별 이런 거 없지만 어떤 뭐 신분 계급 막 이런 걸로 인하여서 막 억압이 있고, 또 남녀차별 막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그래서 존중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문제, 내면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잘못된 구조로 인한 문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풍요함이 함께하면, 주님이 통치하시면,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안에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우리 가정을 봐야 되고, 그런 시각으로 우리 사는 문화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자리로 가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기 왕국의 핵심은 자기 뜻이거든요.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고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기도하면서도,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주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정해놓은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뭔가 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찾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입장 받고 뭐 이렇게 기도해 보라 그러고,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지 입장 받고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내 뜻을 그냥 이루어 주도록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공간을 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하늘. 하나님의 주권에 즉각적이고 기쁘게 순종하는 그 나라. 지연도, 불편도, 또 반역도 없는 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완전한 것처럼. 거기 분열도 아픔도 고통도 없이 완전한 것처럼 그 뜻,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구속계획,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뜻, 그 모든 뜻이 인간의 좁은 시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가장 옳고 아름다운 최선의 길임을 알기에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여기 땅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이기심, 죄악, 불순종이 가득한 곳. 이 기도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보여진 그 완벽한 순종과 조화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강력한 간구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여 나가는 이 기도.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보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우선. 하나님,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전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시험이 뭐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죠.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테스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던지는 템프테이션, 유혹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또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영적 전쟁이 이 땅에 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 절 도와주세요 라는 간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지만 마귀가 그걸 통해 역사해요.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뭐냐, 믿음 없이 상황을 마주치면 시험 유혹이 돼요.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믿음 없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유혹이 돼요. 그 예를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을 통한 시험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그 환경을 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욕망을 택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믿음 없이 상황을 보자 그는 그 시험이 유혹이 돼가지고 결국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하나님 없이 보면 시험이 테스트, 트라이얼, 훈련이 아니고 연단이 아니고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전락해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답을 다 알아야 믿는 게 아니에요. 길이 보여야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욥 보세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어요. 울었어요. 막 너무 막 혼돈에 빠져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러다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기 42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도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염려되려. 그리고 혹시 너에게 어려운 이웃이거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거든 나누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는 용서를 필요해요. 그리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의 은혜를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이 내게 잘못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고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빚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기 원했던 삶이라고요. 정리할까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빠가 되신다.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확신 안에서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존귀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높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만 하면 너무 신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자신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원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사명의식으로 살아요. 사명의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성취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위해서 때로는 직업을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다면 그 자리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구하고 그 일을 실천한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끊임없이 살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도록,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닐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 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우리 백석학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백석은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갖고 해도 깨닫고 또 도전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마다 기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은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이 바로 우리 학교의 이름인 백석이면서도 이 백석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은 이기는 자들이 최후에 얻게 될 복된 삶을 사는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0: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서 주신 말씀,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니고 천사의 말의 음성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봐도 씨 뿌리는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 속에 모든 것을 볼 때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 영적인 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자기의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귀, 학문의 귀, 명예의 귀, 욕심의 그런 귀는 살살 들어와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앞서 봤던 성전 정결 사건은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현실 이상에 메시아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으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영적 비참함 또는 비루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메시아를 알아보기는커녕 백성들이 그 영혼이 상하든지 말든지 그 마음이 비참함 가운데 무너지든지 말든지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종교적 만족감을 얻고 어떻게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함도 없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함도 없는 이스라엘의 비루한 영적 현실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니시면서 곳곳에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었죠.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마치 앞에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때로는 표적을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성전에서의 모습과는 대조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자기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믿으라고 행하시는 것인데 표적을 행하셔서 기껏 나를 믿어라 해놓으셨고는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게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죠. 지난주일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바로 앞에 있죠. 23절에서 25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어떤 의미죠? 예수님은 뭘 봤다는 거죠? 표적을 믿고 따라온 그 사람들의 그 내면, 그 마음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를 봤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야, 저 예수님 믿겠어요? 언어도 있고 고백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식견도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앞서서도 봤지만, 계명대로 전혀 살지 않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이익을 취하는, 탐욕을 취하는 그들의 속, 그들의 내면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온전하고 선하게 말이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진 이성이라는 것, 판단력이라는 것, 때로는 식견이라는 것,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하는 것, 이성, 지혜, 상식, 경험,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죄로 인하여, 그 무너진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현상만 봅니다. 나타난 현상, 본질은 보지 못하죠. 사람은 겉만 봅니다. 속을 보지를 못하죠. 수박 겉핥기만 하면서 마치 수박을 먹어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실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실력 없음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 또는 이성이라는 것, 판단이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봐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무슨 말이죠? 이성과 지혜로 논리적이어야 믿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되는 거죠. 믿음의 근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경험, 체험, 감각, 이런 현상에 매여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야, 물이 포도주가 됐대. 예수님 참 대단하다. 마법사네, 마술사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봐.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죠. 또 우리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믿는 믿음이 현상을 쫓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쫓는 믿음. 근데 문제는 이런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나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뒤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그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완전한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인데,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내 안에 들어오질 않으시는 겁니다. 표적을 쫓는, 현상을 쫓는 믿음으로는 말이죠. 우리는 자주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봐. 내가 기도했는데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됐잖아.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 분명해. 아, 나는 환상을 봤어. 나 꿈에서 예지몽을 봤어. 천사를 봤다. 천국에 갔다 왔지 뭐야.
내 지옥도 봤어. 내가 사단도 봤어.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져.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 이 내면이 변하여 영적 변화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 믿는다는 것을 이런 표적, 이적과 환상과 경험과 선택과 어떤 기도응답과 이런 걸로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뭔가를 했어. 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고 예배는 내가 빠지지도 않아. 내가 십일조를 아주 잘하지. 이런 어떤 외적 행위들로, 어떤 신비한 체험들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은, 아니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 한계라는 것이죠. 근데 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의탁하실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표적을 쫓고 현상을 쫓는 그 믿음 이상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어렵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늘 표적만 쫓는 거짓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표적을 쫓는 믿음을 넘어선, 현상을 쫓는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니고데모가 궁금증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인 두 세력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물론 하나가 더 있습니다. SNF파, 운둔이라 좀 잘 드러나진 않고 주로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학자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층, 우리말로 하면 선비, 유림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평생토록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정결한 삶을 기대했던,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기관이 되고 그 서기관이 쌓이다 보니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파는 좀 더 현실적이고 권력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따지면 국회쯤이 되는데요. 그 공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계층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마치 사두개파가 정부 여당처럼 역할을 합니다. 공회가 있기 때문에. 또 바리새파가 야당처럼 늘 서로 대립하는. 근데 신기하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두 지파가 결코 이게 섞일 수가 없는, 신학적으로도 성향으로도 결코 이 두 지파는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함께 힘을 또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대인의 지도자 이런 말을 하죠. 그 신분이 바리새파 중에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라 불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회원과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함께

다닐 정도면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그 공회원이거나 또는 장로이거나 또는 유대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거기다가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 하는 것을 보면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이 지극한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로 또 장로로 랍비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가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런 존귀한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모르는 어두운 그 사람들을 두렵고하거나 피해서 몰래 찾아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때는 아직 유대 지도층이 예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아직은 어렵고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며 곳곳을 다니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또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분주하게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 분주한 시간에 가서 이 대화를 하지 않고 그 모든 분주함이 끝난 한적한 시간에 좀 자세히 물어보려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은 대화를 하여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에 진중한 마음으로 니고데모는 찾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2절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랍비라고 부릅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아무렇게나 그냥 좀 똑똑하면 불러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젊은 청년, 30대일 것인데 그 젊은 청년 예수에게 곧바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식견과 안목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며 랍비인 자신에게 랍비가 되는 그러니까 랍비 중에 랍비인 우리 목사들의 표현하면 목사의 목사 목사에게 목사가 되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랍비 중에 랍비인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로 보고 말이죠.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 나 혼자죠. 근데 우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게 이 니고데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특히 표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표적 이야기하고 연결을 해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무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의 결론은 뭐였죠? 이런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나타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도 보통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랍비라는 단어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나 붙어 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난 당신을 통해서 봤어요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네 개국 연합군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문지르셨던 그런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던 그런 함께하심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런 함께하심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던 그런 함께하심 그런 함께하심이 누구에게도 보였다 예수에게도 보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식견인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하시는 그 표적
그 표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그저 가나의

쫓는 믿음. 그러니까 표적을 믿는 쫓는 그 무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표적을 현상으로만 보던 그 무리 안에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할 만한 믿음이었다면 니고데모의 믿음 역시도 이런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도 이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참신앙이라는 거, 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실 만한 참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만 허우적거리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오고 경건하게 살아오고 정결하게 살아오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와 같은 사람도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거듭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이 죄의 문제, 영혼의 본질에서부터 잘못되고 어긋나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정도의 그런 영적 변화가 있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의 등장을 통해서 은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표정들은 늘 이렇게 안 좋으세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출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연결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 그리고 거듭나는 것, 그리고 이 거듭남이 있어야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단어들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뭐냐? 거듭남이며,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자가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한, 새롭게 태어나야만 가능한, 영혼 깊은 곳까지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그 나라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분별하고 그 표적을 발견하고 평생을 연구해와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어.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해온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적잖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의 이 말씀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온 랍비의 소양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럼 나 같은 이제 제가 늙은인데 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온, 뭐예요? 그럼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라고요? 엄마 만나고 와야 돼요? 엄마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할례는 육체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율법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0: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도 있을 그런 수준일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또 한자로 하면 중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구원 얻은 사람은 거듭납니다. 거듭났다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국에 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때로는 파도가 치고 때로는 잔잔한 망망대해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배는 항해 중이고요. 또 다른 한 배는 표류 중이라면 두 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중일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파도에 밀리기도 하고 바람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는 배죠. 반면 표류하는 배는 목적지는 있겠지만 나아갈 수단이 없습니다. 이 배도 움직이기는 계속 움직일 텐데요. 하지만 목적지와 상관없이 파도 따라 바람 따라 그냥 흔들릴 뿐인 거죠. 목적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는 못하는 배, 그게 바로 표류하는 배의 특징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항해하고 있는지 표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배가 항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은 바로 나침반과 동력인데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말씀을 붙잡고 동력 되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표류가 아닌 항해를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8월 3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나아가는 듯 하지만 표류하는 배가 있고 변화도 없고 그 자리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항해하는 배가 있죠. 이 목적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나침반을 잘 보고 그 목적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비록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도 항해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도 때로는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나아가는 것 같지도 않더라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다면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해하는 중인 거죠. 믿음의 항해 가운데 있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잃지 않고 말씀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 이제 3분의 2 지점 돌았습니다. 10일 정도 정확히 말하면 한 11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필사노트가 없는데 필사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노트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그리고 찬송가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N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에서 필사의 찬송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찬양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정지은의 거기서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맘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여름보다 더 뜨거운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잘 지냈습니다.
0: 아멘 아멘. 목사님 벌써 8월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엊그제 2026년 시작한 것 같은데 후반기에 벌써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0: 맞습니다. 절반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는데 방송사에서는요 목사님 지난 7월에 3주간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단으로 막 오르내리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1: 네, 네.
0: 이 옆에 있는 게 당연했던 엘리베이터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던 3주였는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수많은 당연함을 마주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 당연함 뒤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이 있을 수 있고요.
0: 네.
1: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잊기가 쉽고
0: 맞습니다.
1: 익숙하기 때문에 감사도 줄어드는 거죠.
0: 그쵸.
1: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여길 때가 있죠.
0: 네, 맞아요.
1: 하지만 그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0: 네.
1: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가능한 은혜죠.
0: 아멘입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1: 네.
0: 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 그럼 오늘도 출석체크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문제 드립니다.
0: 네.
1: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뿅으로 말미암아.
0: 오, 예, 뿅.
1: 예, 한 글자.
0: 한 글자.
1: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0: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뿅 로 말미암아
1: 네.
0: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1: 아멘.
0: 그렇습니다. 이 뿅에 들어갈 한 글자의 단어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용료 있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이 한 글자의 단어를 굳이 이제 두 글자로 늘려보자면 보혈? 뭐 이렇게?
1: 네, 그렇죠. 네.
0: 너무 결정적이었나?
1: 뿅?
0: 보배로운 뿅?
1: 뿅.
0: 네, 그렇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늘 정답은 이 속량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자주 쓰지 않는 말인데요.
0: 네.
1: 성경에서 속량은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너희 죄 괜찮다. 없던 일로 하자.
0: 없던 일로 하자.
1: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죠.
0: 맞습니다.
1: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 값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죠.
0: 대신.
1: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0: 네.
1: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조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를 묻는 분도 아니시죠.
0: 네.
1: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저 어렸을 때 그 부모님께 혼났던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동생이랑 같이 혼나면서 동생이 조금 더 심하게 혼났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만 혼내세요. 이렇게 하면 그럼 너가 대신 맞을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니요. 라고 했던 대신 네. 맞아주는 것도 힘든데 대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1: 그러니까요.
0: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또 어린 시절의 아유. 기억을 네. 빗대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 그래요.
0: 네.
1: 실제적인 네. 그런 너가 대신, 피부로 다가오는
0: 너가 예. 대신 맞을래? 엉덩이? 이런, 아니요. 얘 때리세요. 이렇게 했던 네. 오늘의 문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뿅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뿅에 들어갈 단어. 목사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0: 네. 정답은 피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1: 네. 우리가 네. 속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도 아니고 잘함도 잘남도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니죠.
0: 맞습니다.
1: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0: 네.
1: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0: 네.
1: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필사 찬송가를 함께 찬양해 보는 시간인데요. 목사님, 오늘의 찬송가는 어떤 곡이죠?
1: 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도 네. 144장이죠.
0: 네.
1: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0: 예수 나를 위하여.
1: 네. 네. 이 찬송은 복음의 가장 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고백이죠.
0: 네.
1: 예수님의 사랑은 막연히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찬송은 깊이 노래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이 가사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썼고요.
0: 네.
1: 곡은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 수많은 찬송을 남긴 윌리엄 하워드 도안이 붙였습니다.
0: 네.
1: 앞을 볼 수 없었던 크로스비는 육신의 눈 대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수천 편의 찬송시를 남겼고 도안은 그 가사에 아름다운 선율을 더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네.
1: 우리말 가사는 한국 초대교회 목회자 김인식 목사가 번안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약속의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서 시작됩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오늘의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먼저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0: 아멘.
1: 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0: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1: 네.
0: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두 번 읽어볼까요?
1: 네.
0: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1: 네.
0: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 네.
0: 놀랍게도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1: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0: 그렇죠.
1: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0: 참으로 놀랍죠.
1: 네.
0: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1: 네.
0: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우리의입니다.
1: 우리의.
0: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찔리실 이유도 상하실 이유도 없으셨죠.
1: 맞습니다.
0: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오직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1: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던 거죠.
0: 그렇죠. 내가 네.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내가 져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 네.
0: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1: 아멘.
0: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 나음을 받았다.
0: 네. 네, 이 나음은 우리의 육신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0: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깨어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1: 네.
0: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1: 네.
0: 그 질문의 답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 네.
0: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우연도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1: 아멘.
0: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와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필사노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찬송가 가사 필사하실 때 이 말씀도 함께 필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필사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감상만 하지 마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크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제 영혼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작은 제자가 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신

0: 네, 함께 기도한 기도문 혹시 필사노트 없으신 분들 중에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 방송 후에도 꼭 필사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 목사님께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 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기지 못할 어떤 고난도 없고요.
0: 아멘.
1: 이기지 못할 어떤 유혹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필사 찬송가 예수나를 위하여였는데요. 이 필사 노트에는 예수나를 오라 하는 가사가 적혀 있죠. 네, 예수나를 위하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대로 필사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도 예수나를 위하여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뭐 예수나를 오라 하네 하신 분들은 한 곡 더 한다 이렇게 필사 한 곡 더 한다 생각하시고 또 필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찬양 미란의 예수가 계시네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실습은 제가 과거에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의 토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10월 2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예외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선정된 본문을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건강한 열심과 뜨거운 열심으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6강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줄을 성기합니다. 이상이 제가 한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 거짓이 숨어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 참된 사랑은 선과 악을 분별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넷째, 부지런히 열심을 내 주님을 섬기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진리인 열심에 대해 묵상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큐티하면서 그리고 큐티 제목을 정하면서 과거에 읽었던 톨스토이 작품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이 작품은 평범하게 열심히 산 인간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고등법원 판사인 일리치는 승진하고 집을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암으로 속수무책으로 운명에 무릎을 꿇습니다. 직장에서의 인정은 자존심의 기쁨이었고 고급스러운 집은 허영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리치의 진정한 기쁨은 카드놀이였습니다. 일리치가 죽어가는 동안 일리치의 가족은 돈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리치가 빨리 죽었으면 합니다. 그가 죽은 후 장례식에 나타난 동료들도 일리치 자리에 누가 승진할지를 궁금해합니다. 일리치가 고백했던 책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산을 오른다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산은 오르는 만큼 삶은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반 일리치의 말대로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일해 정상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리치가 그러했듯 우리 역시도 산의 정상에 오르는 듯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산의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열심히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열심이 그릇된 지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 열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열심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이끄는 방향은 극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방향성 없는 평범한 열심은 무섭고도 보이지 않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병든 열심이 나와 공동체를 추락하게 만듭니다.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열심은 광신입니다. 열심에는 반드시 바른 지식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모두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함이나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은 성경이 경계하는 육체의 일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하여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이 단어는 저의 모든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저의 힘과 시간, 물질 그리고 모든 재능이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열심은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열심의 중심이 나아가 아닌 주님이 될 때 비로소 부작용 없는 온전한 섬김이 가능해집니다. 저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의 열심은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방법을 몰라 해를 끼치는 것과 같습니다.

0: 열심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주는 무게감을 묵상해 봅니다. 과거에 교회사에게 열심을 품었던 때가 떠오릅니다. 사례비도 안 받고 교회사에게 열심히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그때처럼 그리고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이런 질문에 네,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열심을 품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제가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를 힘빠지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지금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은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최근에 주로 그림, 글쓰기, 방송 등 외부의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제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주변에서 권해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 성량, 열정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만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즉 주어진 현실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열심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저는 복음적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후에 A4 용지 두 장의 분량으로 그린 그림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과 글을 같이 약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신문에도 그림과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일을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 즉 신앙적 주제를 시각 예술로 표현하는 시도도 주님을 섬기는 열심입니다. 설교 방송의 온고, 내용, 억양, 액센트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큐티 학교를 8주간 개설했습니다. 참여한 성도는 소수였지만 저는 죽게 하듯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드러나지 않는 열심이 아닐까 혼자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나의 은사와 성량 열정이 남과 공동체에 덕과 유익을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10월 2일에 큐티한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4절의 사례입니다. 저의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훈련, 특히 큐티 일상화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8000번,

0: 0120-9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첫 번째, 산 위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산상설교 5장, 6장, 7장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4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겠죠. 5장을 이해하려면 4장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4장에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물을 깊고 있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4장 18절에서 22절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난 뒤에 그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4절, 2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누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불치의 병이 있는 사람, 각종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다 보니까 그게 수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뿐이 아니라 저 수도인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예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고 또 무리가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산 밑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만 무리를 가만 보시다가 그리고는 시작되는 구절이 5장 1절인 겁니다. 5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건 산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쳐 달라고 배불려 달라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여든 그 무리를 보신 다음에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가셔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대중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대중설교, 산 아래에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다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 이 설교는 아무에게나 듣는 사람 들으라고 전하신 설교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걸어나와 예수님이 올라간 산에까지 올라와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 설교는 무리에게, 많은 무리에게 주신 설교가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설교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할수 있는 설교도 아닙니다. 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설교도 아니고 앉아 있다고 다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도 아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산상설교라는 겁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좀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산 아래에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드문드문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런 제자들도 섞여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떠나 저 산에 올라가 앉아 있을 테니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내가 곧 너희들 눈앞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룰 텐데 그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산 위로 올라와라. 올라오기 전에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에는 너희의 가진 것을 많이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시민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핍박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어부로, 마태 너는 세리로 살아왔던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다 바꾸고 완전히 정반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이걸 듣고도 그 나라에서 그 시민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산 위에서 기다릴 테니까 올라와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올까? 베드로는 올까? 이 말을 듣고도 야고보는 그물을 버리고 올까? 누가 나올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기꺼이 그 높은 산으로 올라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 말이죠. 그 제자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야말로 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죠. 예수님이 찾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게 산상설교의 큰 대주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나온 제자들 앞에서 드디어 2절의 말씀이 시작되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고 싶은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만 보면은 야야 이리 와봐 내가 보여줄 게 있다 내가 가

가르쳐줄 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이렇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말이지 이런 것도 있고 우와 우와 예수님이 여러분 보면은 그냥 입이 열려서 잠잠하지 못하고 막 하늘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앉아있어도 네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 말이 안 나온다. 한 시간 내내 빵 몇 조각만 떼 드시다가 묵묵히 뒤돌아서서 입을 열어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눈만 맞추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냥 막 흘러나와가지고 20분 설교할 것도 50분 설교하시고 물론 여러분 안 좋아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면 가르쳐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기쁘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산상설교 전체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앞으로 이 땅에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 그리고 너희를 그 시민으로 초청해서 살게 할 거다. 따라서 내가 만드는 세상에 너희가 새로운 시민이 되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시민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이게 5장, 6장, 7장에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표현한다면 내가 앞으로 새 부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새 술을 담그려고 한다. 내가 만드는 나라는 새 부대요. 너희는 새 술이 되어줘야 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준비되지 않으면 부대도 터지고 그 새 포도주도 땅에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부대는 내가 준비하고 너희는 새 술이 되어 내가 만드는 나라에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 설교인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예수님께서 장차 만드실 그 나라, 그건 원래 어디에 있었던 나라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누렸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도록 만드는 것. 5장, 6장, 7장 중에 6장 한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콱 박혀 있는 가장 중심된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뜻을 담아두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Thy kingdom come. 옛날 표현이죠.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그 나라 이 땅에 세워진 그 나라에 Thy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As it is in heaven.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재현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통하며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 뜻을 이루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게 산상설교다 이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날 산 밑에서 무리들과 함께 여러분이 무리일 수도 있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앞으로 산 위로 나를 따라 올라오면 내가 만드는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산에 올라가셨다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라고 안 물었습니다. 있고 싶은 거야 다 주님과 있고 싶겠지요. 정직하게 지난 한 달의 삶을 평가해보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어디에 더 어울리는 삶을 살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날 이곳에 있었다면 무리들 중에 그 말을 듣고도 남아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가 말씀하십시오라고 그 무릎 앞에 예수님 앉으신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을까? 자, 여러분에게 선택이 주어진다면 어디를 선택했을까? 이 질문도 해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될지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나는 무리에 있기로 했습니다 라고 무리에 있는 걸 선택했다면 여러분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라고 하는 자리는 판타스틱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혜택만 있고 헌신은 안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냥 많은 무리들 함께 오늘 예수님 여기 있대더라 그러면 달려가면 되고 오늘은 저기 있대더라 하면 달려가서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면 되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하면 되고 아프면 고쳐달라 그러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하면 그게 무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배부른 것도 목이 해갈되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운 좋은 어느 날 예수님 눈에 띄기만 하면 너 오늘 나와 오늘 네가 주인공 네가 뭘 말하든지 간에 낫게 해달라면 낫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달라면 부자 되게 해주고 뭐 형통하게 해달라면 형통해주고 내가 해주마 해서 예수님에게 눈에 띄는 운 좋은 날이 하루라도 걸리면 내 인생 대박 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혜택은 있지만 책임이 없는 자리 예수님 무리는 예수님을 내가 원해서 따르고 싶을 때는 따르다가 아 오늘 귀찮아 그러면은 가지 않아도 자기 집에 머물러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 요게 좋으면 오늘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 만약에 여러분이 아 무리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자의 자리를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 위로 올라간 이상 엄청난 책임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곧 만드실 나라에 시민답게 사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내 삶의 습관을 바꾸면서 언어를 바꾸면서 태도를 바꾸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나라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나라에 살 때는 내 빵은 내 것이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내가 먹으면 되고 누가 달라고 그래도 안 줘도 됩니다. 내 거니까 아무도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이상 내 건데도 내 것이 아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배고파서 누가 보기 전에 먹어야지 했는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빵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은 더 이상 내게 아니라 너게 되는 세상. 그래서 너에게 주고 줄인 자는 복이 있는. 야 수통에 이제 너무 목이 마른데 내가 이 마지막 물 하나 누가 보기 전에 마셔야지 했는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물 내게 주시오 그러면 그 말 들은 이상 내 물이 아닌 네 물이 되어서 너에게 주고 의에 줄인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가 지고 가던 짐을 나한테 탁 옮겨놓고 나 대신 오리를 좀 걸어가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이 사람이 미쳤나? 내 짐도 무거운데 당신 짐을 그냥 지워가지고 오리를 가자고 살아본 적도 없고 살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무슨 말입니까? 오리라니요. 심리를 가드리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 누군가가 뜬금없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와서 자초지종도 설명하지 않고 오른뺨을 굴려쳤을 때에 옛날에 내 승질 같았으면 다닥 두 배로 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왼뺨도 돌려대면서 속 시원할 때까지 때리시오라고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 내가 입은 속옷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분들은 산상설교를 읽을 때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이랬는데 성경 집에 가서 가만 보세요.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주의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누가 나에게
작은 속옷을 더덜 비싼 속옷

옷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남의 옷을 벗겨가지고 뭐 할 거냐고, 내가 절대 속옷이 아니라 장갑 하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제는 속옷이 아니라 겉옷은 안 필요하오 하고 벗어주는 사람. 누가 비판을 하면, 누가 나에 대해서 SNS에 올리면 10배, 20배로 그 사람의 악담을 쏟아내야 그게 내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너를 비판하면 돌려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고, 누군가를 도왔으면 도왔다고 자랑 좀 해도 되는데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러고, 누군가를 향해서 육체의 가늠이야 하면 안 되겠지만 마음으로 가늠한 것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 줄 아는 사람, 친구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삶, 이게 예수님 따르겠다고 산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아까와 무리 중에서 혜택은 있으나 책임이 없는 삶, 예수의 제자로 따르는 순간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삶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의 요구가 있다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책임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혜택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따를 만한 겁니다. 어떤 제자가 되었을 때에 치루해야 될 책임 있지만 가질 수 있는 혜택은 뭘까? 첫째, 예수님께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이 무리 가운데 모여 있어도 어떤 혜택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거기 하다가 아무야 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는 것, 황홀한 혜택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기적을 행하셔도 기적의 첫 번째 수혜자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이 되면 언제나 예수님과 한상에 둘러앉아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많은 비유로 설교를 했을 때 한 자도 못 알아들어도 괜찮은 것은 예수님이 밤에 나를 따로 불러 개인 교습까지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혈기도 포기하고 내 빵도 포기하고 내 물도 포기하고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서 버렸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자는 죽어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보면 내가 포기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보다 보면 결국에는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산 아래 무리들의 자리에 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까지 올라온 사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언제나 무리가 많은 법이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헌신 없이 혜택만 있는 자리. 예수님 필요할 때마다 그냥 달라고 하지 뭘 예수를 위해 살 필요가 있어. 무리 중에 끼어 있다가 눈에 한번 들면 대박 나는데 그저 그렇게 섞여 있다가 좋은 일 생기면 그만이지. 아, 예수 능력 많은데 좀 엎드려서 뭘 달라고 그래서 받으면 되지. 능력 많은 그분을 위해 내가 그분이 뭐 필요하다고 지금 내가 그분을 위해 내놓고 살 필요가 있어. 그렇게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무리 속에서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되지 뭘 매일 예수를 따라다닐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평생 예수님을 따라오는 척하면서 평생 했던 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Jesus, what can you do for me? Tell me, what can you do for me?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평생 이 말만 합니다. What can you do for me?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냐고. 이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Jesus, what can I do for you? 당신을 위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can you do for me? 날 위해 뭘 해줄 겁니까?를 묻는 사람들이고 산 위에 올라온 사람은 예, 예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까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20번에 걸쳐서 산상설교를 하나하나 20개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겁니다. 20주간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내기에 매우 힘든 말씀으로 가득할 겁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맞아, 내가 아는 그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아, 오늘 나와서 이 설교 들었어야 돼 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절대로 내가 살고 싶지는 않은 그런 설교를 매주 할 겁니다. 누가 살게는 하고 싶지만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전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세우실 나라, Thy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임할 것이고,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As it is in heaven,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곧 세우실 나라에 걸맞는 사람을 불러 걸맞는 시민으로 만드는 훈련 교과서가 바로 산상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들어 알고 있는 존 스토트가 그의 산상설교 책에서 이 산상설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언문 그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선언문과 그 백성들을 부르는 이야기.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들이 갈릴리의 업으로 세상에서 규율하고 만들어 놓았던 법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며 다른 걸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매우 낯선 나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내가 살아본 적도 없는 나라의 초청입니다. 세상 방식을 사용해 보면 하나도 통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가보면 다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살던 세상에서는 복은 잘 먹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문제가 없는 게 복이었는데 이 나라에 딱 들어오면 복이 바뀌어요. 배고픈 게 복이고 목마른 게 복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고 뺨 맞는 게 복이고 옷을 벗어주는 게 복이고 비판당하는 게 복이고 고난당하는 게 복이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고 그런 나라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왜 빵이 없냐? 왜 너는 물이 없냐? 왜 너는 울고 있냐고 했을 때에 내가 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울 일도 내가 없이 살 수 있지만 왜 울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내 빵이었는데 더 배고픈 사람이 달라고 해서 주어서 나는 배고픕니다. 너는 복이 있다. 원래 내가 마시려고 아껴놓은 물인데 더 목마른 사람이 달라고 해서 그의 목을 죽이고 내가 목말라졌습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 그 영혼 위에서도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는데 그와 싸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하나님 내가 울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왜 옷이 없느냐? 제 옷을 더 필요한 사람이 달라고 해서 겉옷 속옷 벗어주다 보니 나는 헐벗은 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왜 그렇게 평판이 그러냐? 내가 나의 모든 잘못된 이야기들을 내가 3배, 4배로 변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붉게 상기되어 있느냐? 오른밤을 칠 때 내가 두 번 치려고 하다가 왼밤까지 돌려대는 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고 해서 오른뺨 왼뺨 다 맞으니 얼굴이 이렇게 붉어져 있습니다. 전혀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 들어본 적도 없는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0: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은 똑같은 세상으로 설교 마침에 나가겠지만 다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어 세상을 당황시키다 못해 궁금하게 만들어 결국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여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훈련시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이 질문으로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예배당에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그날처럼 물으신다면 여러분 선택은 무엇입니까? 누구야? 산 아래에서 무리 가운데 섞여 넓은 길로 갈래? 힘들지만 산 위로 올라와 나와 함께 좁은 길로 갈래? 대답은 여러분 몫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됐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불심판으로 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집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날개 및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아이빅 밴드의 이 몸의 소망부행가 그리고 드림의 쉼표 함께 듣고 오셨어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집을 세우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았을 때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바울은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따라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브 투마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혜정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옳은 길 따르라의 얘기를 홀림팩트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영원한 가치의 기준을 두고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반석 위에 그리고 칼레 콜린스의 주의 음성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앞길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고성아의 위로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 전달되길,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이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신 문자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죄 없는 한 사람을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지라르입니다. 지라르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쉽게 휩쓸리며 공동체가 불안과 갈등에 빠지면 그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리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장면도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의 외침이 다른 사람의 외침을 부르고 마침내 모두가 한 사람의 죽음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2절은 군중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아주 짧은 질문이지만 이 한마디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 했지만 찬송은 정말 그분에게 죄가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래합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지라르는 성경이 많은 신화와 구별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신화는 희생자를 몰아낸 사람들의 시선으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죄인이라 불린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을 죄인으로 몰아간 인간의 모습을 비추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군중의 잘못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렴에 이르면 저 무지한 사람들 속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앞에서는 저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노래했지만 후렴에서는 나의 죄 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멀리 있던 군중의 죄가 어느새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도 이 전환을 따라갑니다. 각 절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차분히 들려주다가 후렴에 이르면 예수여, 예수여 이 이름을 반복합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던 노래가 어느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되고 회중 모두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며 저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구절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 속에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위하여 라고 적으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필사는 오래전 십자가

0: 십자가 이야기를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죄인 받으소서.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주일 드라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예수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 예수님입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와 그외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사람들의 기대처럼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동정녀에게서 나신 연약한 아기로 오시고 시골 목수의 아들로 자라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후에도 종교적인 전통보다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더욱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게다가 3년간 사역하신 후에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의 모함으로 불법 재판에 넘겨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체를 동굴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째 아침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과 능력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미엘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1: 전 제 친구 오마르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뭔지 잘 몰랐으니까요. 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그의 교회는 이단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었죠.
2: 하지만 아미엘,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을 봐. 예수님을 그 위대하신 우리 선조들에 비길 수는 없지.
1: 자, 그럼 그 위대한 인물로 시작을 해볼까? 자, 여기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나와.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고 말하고 있지.
2: 그러니까 네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

0: 후손이라는 거야?
1: 그래, 오마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이시라는 거지. 자, 여기 이사야서에 적힌 예언을 한번 읽어볼래?
0: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1: 그래, 어때? 이해가 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한 거야. 그 아기가 영원히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말이야. 제가 그랬듯이 오마르도 점점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경을 찾아가며 읽고 계속 얘기를 나눴죠.

0: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라.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1: 누구세요? 대체 어떻게?
0: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대가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위대하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1: 하지만 처녀인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0: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했지만 그가 임신한 지 이미 여섯 달이나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1: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2: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생길 아기에 대해 얘기했잖아.
3: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거?
2: 응, 맞아. 또 다윗의 왕좌와 야곱의 후손들을 영원히 다스릴 분이시라고 했지.
3: 그의 왕좌가 영원할 거라는 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나온 건데. 근데 마리아의 약혼자가 요셉이었잖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들었을 때 요셉은 왜 전통에 따라 부정한 여자라고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않은 걸까?
2: 그렇지. 전통에 따른다면 그럴 수 있었겠지.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 근데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야.
0: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거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0: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있으셨어.
1: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0: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자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거란 거야.
1: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거네?
0: 그렇지. 근데 이사야 선지자만 그 예언을 한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도 전에 그 출생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예언했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그 예언이 하나하나 완성된 거지. 마리아하고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인구조사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고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인구조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몰려서 묵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은 거지. 근데 어찌 보면 오히려 마구간이 덜 북적이고 목동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었을 것 같아. 난 예수님께서 참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회에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1: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0: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지.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종교심이 특출하다거나 또 재산이 많다거나 혹은 힘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소외된 모든 사람들까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야.
1: 그렇군. 근데 아멜, 지금까지 네가 해준 얘기가 내가 궁금하던 것들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더 많은 질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
0: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도 아직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매일 새로운 걸 알게 돼.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가르침들과는 확실히 달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원수에게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라고 가르치셨어. 그 말씀은 내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렸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2: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1: 너 진짜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본 적 있어?
0: 없지. 죄 없는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린 다만 계속해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1: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긴 하네.
0: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얘기를 좀 해줄까?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고 달랐어.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낫게 하시고 어떤 때는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적도 있었지.

0: 이렇게 말씀뿐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 뭐 예수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나무라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가가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또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난 처음에 믿음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줄 알았어. 근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 예를 들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먹은 거야. 그 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며 고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게 뭔지 말씀하셨어.
1: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0: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고 얼마 후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문드러진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셨어. 거기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 것인지를 물었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어.
1: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2: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통을 따르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게 더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다고 하신 거지?
0: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계명이나 다른 지침들을 주신 거야.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도 또 다른 이웃들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지. 근데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칙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거나 권력자들은 그걸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규제하고 조정하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전통이 생기고 또 주객이 전도돼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게 되는 거야.
2: 그럼 전통을 지키려는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었겠네.
0: 당연히 그랬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야.
2: 아, 예수님께서도 좀 주춤하셨겠는데?
0: 아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나 상황에 휘둘리실 리가 없지. 하지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어.
1: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 근데 만약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다가 어느 날 좀 잘못한다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어떤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어.
2: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0: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그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아들의 몫을 떼어서 주셨어. 그랬더니 그 아들은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지. 결국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아들은 돼지치는 일을 했어.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 먹이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2: 와, 정말.

0: 낮아질 대로 낮아졌네.
1: 그렇지. 우리도 때로는 바닥을 쳐야 바뀐다는 걸 인정하기도 하잖아. 뭐 결국 그때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 사는 종들도 지금의 자기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한테 죄를 자백하고 아들이 아니라 그저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
0: 야,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힐까? 나라면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1: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 그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밖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자마자 바로 달려나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췄지. 그러고 나서 죄송하다고 하는 아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을 불러서 여기 있다. 이 아버지 말 좀 읽어볼래?
0: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근데 난 잘 이해가 안 돼. 그 아들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아니야?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바로 그거야. 그 아들이 정말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아버지처럼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한 우리를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아주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야.
0: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건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 난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 하나님께서는 물론 의로우신 분이신 건 맞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말이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0: 그럼 왜 사람들은 이 성경책에서 말하는 대로 믿지 않은 거지?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성경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고 다들 그대로 따라 산다면 문제될 게 없었잖아.
1: 그랬겠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오랫동안 전해져 온 전통을 지키려고 했지. 특히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음모를 짜서 결국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했어. 하지만 그들의 음모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거야.
2: 기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3: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1: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어. 예수님께서는 피를 많이 쏟으셨지.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어.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에서 다른 두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어.
4: 자, 이쪽 손목에 하나. 여기에도 하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을 겹쳐서 못 하나로

이 정도면 튼튼하게 잡아줄 거야. 어깨는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0: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전 정말 몰랐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1: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대로 다 끝난 것만 같았지. 하지만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장사를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예수님 무덤을 막아두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도 그 안에 없었지. 그리고 천사가 사람들에게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지.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예루살렘 근처 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
2: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했어. 오마르, 우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해.
2: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 주일 드라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예수님. 출연 서령범, 홍영란, 홍성원,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

0: 히스토리 합창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게리 토마스는 한때 테니스에 빠졌습니다. 눈만 감으면 녹색 코트가 떠올랐고 어떻게 하면 더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지를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 실력을 높일 수 있다는 한 책을 읽게 됐는데요. 바쁜 일상에 시간이 많지 않았던 토마스는 책에 나온 대로 틈만 나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일정이 끝나고 토마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코트에 섰습니다. 과연 테니스 실력이 늘었을지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실력은 늘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열심히 연습했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연습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했던 거지요.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구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도 성장하지 않겠구나.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경건으로 기꺼이 감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시니이다. 예레미야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단해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돈, 권력, 사람들의 인정.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작아지게 됩니다. 진짜 크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분명히 붙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Phil Wickham의 What an Awesome God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린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걱정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사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커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별 이름을 다 아시고 바람과 파도도 그분 말씀 하나에 다 움직이는 그런 분이신데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하나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한없이 막막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을 보면 길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길승의 제주, 비, 김도연의 푸른 초장, 오영은의 36살의 나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

목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rnie Hassay의 Oh What a Moment, Bobby Mason의 The Peace of the Lord, Terry McAlmon의 I Just Want to Praise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9903번님께서 누군가 널 위하여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금요 집회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50의 나이에 주님을 만난 지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첫 예배 때 목사님께서 부르시던 찬양의 감동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가 이 주님을 만난 그날 그날은 아니지만 그 예배 때 감동을 받았다. 저도 이거 중학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저도 이 찬양 거의 안 불러봤는데 오늘 한번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0번님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어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해서 야근을 못하고 쉬고 있어요. 마음은 좀 무겁지만 찬양으로 위로받으니 정말 좋네요. 안온한 밤 되세요 도현님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허리 삐끗하면 정말 오도가도 못하고 저도 요즘은 덜한데 심지어는 머리 감다가 머리를 그 허리가 삐끗한 적도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일주일 정도를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분은 아 정말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야근 못하고 쉬고 계시다고 4230님도 안온한 밤, 평안한 밤 빨리 완쾌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오벳이 불렀고요.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 빈들의 복을 받기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이번 주간 충성이란 열매로 함께하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이 충성, 우리 모두 삶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1: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설명 드리니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뭔가 좀 이 찬양을 들려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책임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아껴뒀던 찬양인데 이번에 테마랑 딱 맞아서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충성,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열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거가 참 감사하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충성은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노아와 모세, 그리고 요셉과 아브라함은 아주 대표적인 충성가였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보라고. 여러분, 만약에 노아 시대에 계셨다면 방주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사명과 직분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달리 주인이 없는 중에도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와중에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부는 가끔씩은 예상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다음 날만 되어도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그런 방식이 반복되면 공부 습관까지도 바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몰아치기 또 벼락치기 같은 게 없죠. 우리의 신앙은 점수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델피 가스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안입니다. 예전 학생이었던 시절, 시험 전날에 시험 대비 공부를 몰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벼락치기 같은 임기응변식의 공부

배주은의 요배 믿음을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패션의 greatnes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여사 하니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여섯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그 논리 아래에서 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방황치 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지요. 그 길은 고난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요, 실망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방황을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오신 분들 또 살아갈 분들은 이런 삶의 은혜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 북녘 땅에 계신 분들이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언젠가 다시 주님 품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M1188kHz, 제주극동방송 AM1566kHz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신 또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릴게요.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강다환 교수님은 저희가 부산에 정착할 때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국제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죠. 막 영어를 배우고 막 똑똑한 애들만 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처음에 막 무서웠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과연 갈 수 있을까, 영어도 쥐뿔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심지어 그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야간으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는다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할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버켄 장학재단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백도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갔고 돈을 쫓았죠. 그래서 못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란 게 뭘까라고 이제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간 그 국제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요일마다 1교시를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냥 다른 수업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이 수업만은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 살아서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배드리자.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자고 싶었어요. 제 룸메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지고 그 시간이 끔찍하게 싫다가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이에 경일 듯이 이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적응을 잘 하고 이제 11학년이 됐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제 제가 제 어려움을 그런 거를 이제 잘 터놓지 못했어요.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 속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 생활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저희가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에 핸드폰을 제출하러 내려갔는데,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이 노래였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제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배 노래 중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이 가사나 이 모든 게 제 상황과 조금은 맞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면했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읽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듣고 미디어로만 보던 미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륙 시간이 저녁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큰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작은 캐리어 한 개를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그 타지에서 이제 홀로 서기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문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네,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입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학비가. 근데 그냥 해보자,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 꿈을 이제 접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때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청을 드렸어요. 진짜 너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싸우신 거다. 저희 그 꿈을 포기하게 된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눈물을 안 흘리세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속상하시니까 밥도 잘안 넘어가시고 이제 그럼 하루하루 피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는 자기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손을 높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제발 우리 딸, 제발 나꿈 포기하지 않고 내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치고 삼학년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는 제가 처음 이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정말 잘 맞는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너무 잘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요.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로 이제 그 극동 방송을 이제 접하게 되셨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하는 환경을 보더니 저한테 아, 너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하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을 보시고 너무 이제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전공을 살릴 생각만 했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제 직업을 얻는 게 먼저일지.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 살던 꽃제비가 있어요. 이름이 철성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아사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밖에서 미꾸라지를 이제 잡아다가 그 살아있는 그 애를 생을 이제 아빠 입에 대면서 이제 아빠를 살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오빠예요. 이제 그 오빠가 사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다들 안전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냈으면 하는데 그게 제 제목입니다.

이렇게 허지훈 자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도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허지훈 자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찾아와 자신만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20대 허지훈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손 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무역 수지도 300억 달러를 웃도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액은 98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했습니다. 월간 수출은 1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1억 2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석유제품, 철강, 바이오 헬스, 화장품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동 수출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7월 수입은 685억 6천만 달러로 26.5%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 무역주의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진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 공격에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미사일을 확보하고 북한군을 유럽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과의 협력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KN-23과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병력과 무기 지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가 미사일의 정확도와 요격 회피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북한은 우주, 핵, 드론 관련 기술과 실전 경험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드론 생산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협력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일인 지난 31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리튬 등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함께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의 협조를 요청하며 5년째 중단된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인 아르헨티나의 2차 전지 핵심 원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담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양국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과 칠레에 이어 아르헨티나까지 남미 3개 국가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히토류와 리튬, 구리, 셰일가스 등 전략자원 협력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남미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민주 콩고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기준 에볼라 확진자는 3,532명으로 하루 만에 90명이 추가됐으며 사망자는 1,5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800여 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626명은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유행은 민주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행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유행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 콩고는 지난 5월 우간다와 함께 에볼라 발병을 선언했는데요. 우간다는 최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뒤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지만 민주 콩고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인민권력전국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에너지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연료 수송선이 단 한 척만 입항했습니다.

했다며 이는 900만 명이 넘는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봉쇄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자체 생산은 4만 배럴 수준에 그쳐 심각한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정전과 단수, 식량과 의약품 부족 등 생활 전반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디아스칸의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로 인한 누적 손실이 1,500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중국 베트남식 개방 모델을 참고한 경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실질적인 변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평가하며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만난 탈북민들이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접한 정보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며 자유로운 정보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대외 방송은 미국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저스 차관을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 미디어국 수장으로 지명했으며 상원 인준을 받으면 국무부 차관과 글로벌 미디어국 국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권위주의 국가의 허위 정보 대응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앞서 탈북민들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 깊은 경험 가운데 하나였다며 앞으로도 북한을 비롯한 폐쇄 사회에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관, 기능공과 안전관리자, 목수, 타일공 등 기술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과 숙련 기술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은 배관과 설비 유지, 보수 같은 현장 기술은 자동화가 쉽지 않다며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했지만 AI 시대를 고려해 안전관리 등 현장 직무로 진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채용 플랫폼 조사에서는 Z세대의 68%가 블루칼라 직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직 등 전문 기술직은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을 갖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접과 전기 등 기술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층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무직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숙련 기술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함께 높여야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 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는 보위원들이 브로커를 이용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연락하거나 송금을 받는 가족들을 적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주민이 가족이 보낸 돈을 받으려다가 체포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으며 거액의 뇌물을 낸 뒤에야 장기 수감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서는 일부 브로커들이 보위기관과 연계돼 탈북민 가족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송금액 대부분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일부 보위원들은 탈북민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브로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며 송금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방식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의 신원과 연락처 등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탈북민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이어가면서도 감시와 처벌, 금전적 피해에 대한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 25도, 원주 24도, 강릉 23도, 낮 최고기온은 원주 37도, 파주 35도, 강릉 32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수와 완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과 여수, 완도 25도, 낮 최고기온은 고창과 여수 35도, 완도가

0: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와 경상도 지역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서귀포 지역과 경상도의 포항, 안동, 울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포항 25도, 울진 23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33도, 포항 31도, 울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안주와 강계, 희천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안주와 강계, 희천 모두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안주와 희천 34도, 강계 3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게 유지되겠는데요. 장진과 풍산,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무산 모두 19도, 낮 최고기온 풍산 28도, 무산 27도, 장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바다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0072 성도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깨어계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방송을 듣는 북녘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한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들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북녘당에서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서 저희에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들 편지나 엽서로 가능하시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마지막 저서 신앙서적 제자도라는 책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런 여덟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현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산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세 번째, 지적, 도덕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해간다. 네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아본다.

다섯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산다. 여섯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삼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분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하며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내 이웃이냐? 페스타로치가 부모님의 사랑은 봄날 저녁 내리는 이슬과 같고 자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꽃송이와 같다. 사랑의 비극은 이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억대 부자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고 그랬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0: 스폿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전원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 말씀을 보고 자기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과거 사회의 저명 인사와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지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새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무관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랑의 무관심, 이혼과 자살을 초래해옵니다. 동정의 무관심, 사고의 이탈자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자의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보고 있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 당자의 입을 맞췄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친 것만 아니라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져 자기 입과 송장의 입에 자기 눈과 송장의 눈에 자기의 손과 송장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살아나더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심을 기울여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고 우리는 금과 은은 없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은 다음에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사마리아인 강도를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 주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지갑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보면서 그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저희가 이곳에 오신 지 3년 차라고 시작하면서 또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0: 2023년 5월 7일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고향이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1: 네.
0: 예, 제가 일가족과 함께 먹선을 타고 소해상으로 2시간 만에 탈북을 했습니다.
1: 2시간이요?
0: 네. 뭐 솔직히 국정원 선생님들 말씀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신 귀순 그 탈북민 분을 제외하면
1: 네.
0: 제일 최연소로 빨리 오신 정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예. 거기를 이제 부표를 안고 둥둥 떠다니다가 아니면 네. 헤엄치다가 오시는 분들도 덜어 듣기는 했는데 네. 두 시간이면은 꽤 빨리 오셨다라는 체감상.
0: 아 예, 저도 와 보니까 우리 탈북민 선배님들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요.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리셨고
1: 네.
0: 또 뭐 직행을 하신 분들 리스트를 봐도 뭐 이틀, 3일 혹은 하루 종일 24시간 이상이 걸렸거나 다 뭐 이런 케이스들의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온 케이스는 2시간도 사실 채 안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출발해서 연평도로 왔어요.
1: 오.
0: 네. 그래서 사실상 뭐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하려고
1: 네.
0: 일부러 조석 운행을 해가지고 넘어간 시간이라서요.
1: 네.
0: 사실상 뭐 고속으로 왔다면 30분 거리이긴 해요. 근데 이 과정을 리다망에 안 걸리려고 일부러 조속 주행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 그래서 정확히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걸렸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연평도에 와서 해경의 구조를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 포함하면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제가 연평도는 안 가봤지만
0: 네.
1: 그 옆에 백령도에서는 네. 북한 땅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은 목선을 타고 오실 때도 뒤에 북한 땅이 계속 보이고 앞에도 연평도가 계속 이렇게 시야 안에 있었던 건가요?
0: 아, 당연하죠. 네.
1: 그 부표를 안고 둥둥 그 인근에서 떠오신 분은
0: 네.
1: 이게 가다가 언제 물살이 뒤로 갈지 몰라서
0: 네.
1: 내가 닿은 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헷갈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각에도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1: 네.
0: 당시에 살고 있을 때도 탈북을 시도해서 물에 몸을 던졌는데 물대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살면서 물대 파악을 확실히 해서 이걸 손금보다 아는 사람이라야 실수를 일 없는데
1: 네.
0: 거기에도 탈북을 할 목적에 외지에서 와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경우에는 물대를 못 맞춰서 이게 물살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헤엄은 엄청 많이 쳤는데 시간상 보면 몇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밤중이라서
1: 네.
0: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끝내는 다시 북한 땅인데 이분의 생각으로서는 여기 남쪽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멀리서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힌 분들의 사례도 쫓지 않게 봤어요.
1: 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해주에 계셨을 때.
0: 네. 예, 예. 그렇게 붙잡힌 사람들의 이슈도 제가 한 서너 번은 들었어요.
1: 근데 배를 타고 가면 그러면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는 거죠?
0: 이게 배를 타고 오면서도 사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건데요. 배가 북한에서 GPS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상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GP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기를 통해서 여기가 북방 한계선이구나를
1: 네.
0: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걸 넘어섰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 영해이기 때문에
1: 네.
0: 당시에 추격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경비정이 추격을 하다가 우리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섰을 당시에는 얘들도 다시 되돌아갔고요. 그러니까 NLL을 넘어섰을 때 얘들은 다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인지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안심하고 또 그만큼 확실하게 준비를 한 결과인 거죠.
1: 근데 거기는 경비선들 외에는 그런 목선이 다니는 게 또 허락이 돼 있는 곳인가요?
0: 아, 사실상 저희가 탈북한 시기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1: 그래서 3년 전이면
0: 예.
1: 네.
0: 북한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바다에 출항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일반 어민들이 바다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북한 당국에서는 선전용으로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당국에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한국에서 그러니까 남조선 괴뢰 도당이 유일무이하게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우리 북조선의 코로나 병균을 유입시키려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자국 내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시켰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환자들의 생활 쓰레기를 이 우리 북조선 바다 쪽으로 방류를 시킨다. 와. 그래서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네. 물을 접촉하는 순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커진다. 때문에 바다 출항을 하지 마라. 그래서 네. 그런 명목을 내걸면서 아무튼 바다에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출항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제가 다녔었던 그 직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직장은 코로나 기간임에도 딱 두 곳에 직장만은 어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이 한 곳은 팔호수산사업소라고 네. 이게 숫자로 8자인데 이 팔호수산이라는 게 북한에서 김실가나 중앙당 고위급 간부들을 위한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그 어업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급 수산물을 잡아서 위로 올려가서 이 사람들 식탁에 오르는 반찬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소는 매일같이 출항을 해서 어업 활동을 하고 또 다른 한 곳은 군부대 소속인데요. 그러니까 총참모부 소속으로 북한의 군대 외압을이 직장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수산물을 어업 활동을 해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서 한마디로 김정은의 돈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한마디로 비자금 기업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소만은 직장만은 항상 어업 활동을 하니까 북한 어민들의 당시 그 운성이 좀 높았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일반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저기에 타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1: 네.
0: 그러면서 불만은 표출을 못하고 표출하는 순간 정치범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들 살아왔고 당시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 난 탈북 계획을 이미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내가 탈북을 하려면은 바닷가 출입이 원활하게 가능해야 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를 포착하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던 게 그 8호 수산이나 혹은 다른 이 군부대 수산에 들어갈 계획을 잡은 거죠.
1: 네.
0: 근데 8호 수산에서는 개인 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국가 직장 배를 가지고 여러 명의 수많은 인부들이 함께 탑승을 해서 어업을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8호 수산에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 개인 배를 가져야만이 제가 원활하게 경로를 통해서 탈북이 가능한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 군부대 수산을 들어가자. 근데 군부대 수산은 거기는 내 개인 배를 가지고 들어가서
1: 네.
0: 국가의 얼마간의 외화를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소비를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시스템은 내게 적합하다 싶었고 그래서 사실 탈북을 하는데 함께 발을 맞춘 동업자가 저희 형제 간의 일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어요.
1: 네.
0: 동생과 또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의기투합을 함께해서 그리고 탈북을 계획하고 준비를 체계적으로 마쳐서 6개월 만에 탈북 준비가 끝났고요. 그래서 떠난 게 2023년 5월 네. 6일 밤 10시에 떠났어요.
1: 밤 밤에. 10시에.
0: 예, 밤 10시에 떠나서 온 가족이 함께 탔죠. 타서 목선을 타고 GPS를 확인하면서 탈북을 하는데 한 중간쯤 왔는데 이게 거리가 그저 1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한 절반쯤 왔는데 추격을 받았거든요.
1: 북한군에요.
0: 네. 그때 추격받을 때 정말 그때 정말 그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겠구나.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당시로서는 뭐 육지라면은 뭐 이게 뭐 어디 도망을 가고 숨을 은폐도 가능하지만 그쵸. 이게 그냥 수평선 날 바다 위에서 도망갈 네.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솔직히 북한

0: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1: 네.
0: 뭐 하나님을 뭐 영접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한국 방송을 들으면서 극동 방송을 얼핏 지나가듯이 여러 번 들은 경험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살았던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도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온 말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도망을 가는데 전속력으로 지금 속도를 내서 가고 있지만은 이게 목선이다 보고 또 북한 경비정은 군선이니까
1: 네.
0: 속도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몸을 자세를 낮추고 거기서 한마디로 총 사격을 할까봐 기관총 사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납작 엎드려 있던 그 자세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된 거예요. 거기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온 가족 제발 꼭 필요하다면 내 목숨 하나 아사가고 우리 가족 꼭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순서가 엇박힌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 엎드린 그 자세에서 그냥 주먹 꼭 쥐고 눈 꼭 감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 소리 질러서 운 건 아니지만은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그랬는데 당시에 달빛 밤이었어요, 그때가.
1: 네.
0: 그 순간에는 달빛 밤이었는데 이 달빛이 그냥 순간에 먹구름으로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밝은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있는 느낌과 어두운 공간에서 감고 있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왠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로 시간이 흐른 게 대략 3, 4분 정도 흘렀는데 좀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슬며시 눈을 떠보니까요. 그 달을 가려운 게 새까만 먹구름이 가렸는데 우리 배를 중심으로 반경 한 1km까지는 그냥 먹구름이 가려서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 따라오던 그 북한 경비정이 우리 배를 지나쳐서 앞질러 갔는데 사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배를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엉뚱한 방향에 가서 우리를 찾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 탐조등 불빛이 그냥 언뜻언뜻 보이는데
1: 네.
0: 우리 배를 찔러서 사선으로 저 우리 앞인 거지 사실은 앞인데
1: 네.
0: 그 방향에 가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들 느낌에는 연평도로 우리가 탈북을 하는 걸로 느끼고 연평도 쪽으로 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평도를 한참 밖으로 벗어난 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연평도 쪽으로 손해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1: 돌아서 들어가셨군요.
0: 예.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닌가 이런 저 확신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느끼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놀랐던 그 상황을 넘어와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우리 동생이 배 선장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배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한숨을 내쉬면서 듣도 보던 하나님을 다 찾았네. 우리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랍더라고요. 나도 엄청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 동생도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내 역시 우리 어머니 역시 하나님한테 가서 빌었대요, 그냥. 하나님만 찾았대요, 그냥. 그 얘기를 네. 하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온 가족의 간절함을
1: 네.
0: 듣고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닌가. 막 이런 그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냥.
1: 저는 그렇게 북녘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들었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무사히 그 첫 발들을 내딛으셨잖아요.
0: 네.
1: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곳에서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이어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그림들 그리고 이루어가신 그 여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온 정착 3년차 우리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조금 전 찬양 전에 함께했던 형제님의 간증과도 같이 주님께선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그 모든 것, 걱정과 근심, 어지러운 생각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두드리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8월 4일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0: 24시간 극동방송이 밤낮으로 우리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동방송이 북녘 땅에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그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딛으신 한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처음 또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1: 네.
0: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북한의 땅에서 살다가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어요.
1: 네.
0: 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년 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으시고 지금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셨는데
1: 네.
0: 그때의 그 얘기를 좀 더 여쭙고 싶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그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1: 아, 네네. 잘 때 저녁에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네.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넘기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찬양 들을 때가 정말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0: 네.
1: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는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0: 근데 이게 처음 그 북한에서는 라디오 그 통로를 다 납땜해서 막아두거나 안 잘라두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맞아요. 그게 검열단이거든요. 또
0: 네.
1: 검열단이면서 그거 안 막아 넣은 집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0: 근데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1: 아, 저희는 그 집안의 가정애가 그러니까 전자 그쪽으로 뭐 수리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몰래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니면서 덜은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 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날씨도 진짜 한국 날씨 들으면
0: 네.
1: 그 라디오로 날씨를 듣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여기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도 듣고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알았었어요.
0: 그럼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세요?
1: 아, 그렇죠.
0: 그 장면이?
1: 아, 그 방송을 처음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냥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듣던 모도 북한에서는 진짜 듣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래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시지? 과연 나는 뭐 그냥 김부자 김정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도 나왔었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0: 처음에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1: 처음에는 약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0: 네.
1: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마음에가

0: 않고 와닿더라고요. 그게
1: 계속 그러니까 극동방송만 들으셨던 건 아니신 거죠?
0: 그렇죠. 주파수를 돌리면서 뭐 개컨 같은 거 재미있는 거
1: 아, 그런 거 영상도 나오면 보시고
0: 네네. 네. 그러니까 TV로도 봤는데 그냥 날씨를 들으려고 많이 그 라디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뭐 탈북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네.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다 하네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네. 그분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왠지 모르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제 그냥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신기했어요. 네, 그냥 오히려 막 무서워서 떨면서 봐야 되는데 네. 그 찬양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녹더라고요.
1: 그러면 2년 전까지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셨는데 네. 지금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네.
1: 그럼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들으셨어요? 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했던 찬양들이 있으세요? 너무 또
0: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던가
1: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0: 그거랑 근데 여러 가지 많은데 은혜였나 은혜였어 하는 그 네네. 노래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네. 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한국 와서 다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이랑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김부자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0: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 네.
0: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북한 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온기로 찾아가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은혜의 여정들 또 방송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2년 전에 이 땅에 2024년에 이곳에 온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믿음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기도응답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이 없어야 합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요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함을 누가복음 18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 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과 한 약속에

말씀을 가지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자녀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어주지요. 그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이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응답이 될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일곱 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 전에는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하고 기도 중에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산만하게 만듭니다. 기도 후에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격파시키시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면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요 자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자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육체가 잘되어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에서 감기평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나 강의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면 즉각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고도의 영적 기술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0: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만날 수 있어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19도에서 2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35도까지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7도, 평양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춘

춘천, 강릉, 포항이 25도, 신의주와 개성이 24도, 함흥과 해산, 청진이 2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7도, 대구와 광주가 36도, 평양이 3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부산, 제주가 34도, 신의주와 강계, 포항, 여수, 목포가 33도, 해산과 강릉이 32도, 함흥 29도,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이 새벽, 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에 이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합창단의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19장, 새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통합찬송가 319장, 새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이 새 날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보람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참으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을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주의 응답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0: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교회에 또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에게 지혜가 없을 때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 오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나에게 지혜가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를 때가 많지요. 한 번의 잘못된 조치가 그 후로도 계속 어려운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참 지혜 없는 자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는 건 결코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더욱 경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전제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상의 땅, 탐욕의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땅,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했으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 순간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하고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첫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가서 아직 짐을 부린 일도 없고 멍에를 맨 일도 없는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피를 흘리게 합니다. 아직 사람을 위해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송아지, 가장 순수한 송아지가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한다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송아지는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목을 꺾는 것은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처벌의 성격을 가집니다. 살인을 한 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때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면 살인한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송아지가 대신 받게 된다는 거죠. 둘째, 물이 항상 흐르고 기경하지도 씨를 뿌리지도 않았던 골짜기에서 송아지를 죽이게 합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로 가는 건 암송아지의 피와 함께 사람을 죽인 죄가 그 마을로부터 떠내려 보내려는 뜻입니다. 갈지도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골짜기로 가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땅이 순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장로들이 손을 씻는 건 자신들이 그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손을 암송아지 위에서 씻게 합니다.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의 죄가 암송아지에게로 완전히 전가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범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가 백성들 중에 머무르지 않도록 누군가 지었을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누가 지었는지 모를 죄에 대해서도 마을 전체는 그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그 죄가 그 땅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계곡에서 송아지의 목이 부러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만 아니라 이 땅의 죄, 이 지역의 죄를 가슴 아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북한 땅에서는 독재자 김정은과 군부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한의 성도들께서 북한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무고한 피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땅의 깊고 깊은 죄가 속히 해결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수 있는 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 중 여자 포로에 대한 규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인격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는

0: 아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 이방인으로 살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잡혀온 여인이지만 고향 땅에 있을 그 여인의 부모님을 위해 슬퍼한 시간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했지만 또한 고향 땅 부모님을 위해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같이 살다가 그 여자가 싫어졌을 경우에조차 노예처럼 대우하지 말고 그 여인이 마음껏 돌아갈 수 있게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자 포로 노예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든지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의 땅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쟁 중 포로된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존중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늘 이 땅의 죄악된 모습을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독재자로 인해 무죄한 피가 흐르는 북한 땅을 위해, 무한 경쟁과 탐욕으로 인해 눈물이 흐르는 남한 땅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에 흐르는 피와 눈물과 한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을 정결케 하옵소서. 독재자와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타락한 문화들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에게 지혜가 없을 때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새찬송가 모두 83장, 나의 맘에 수심 구름. 통합찬송가 새찬송가 모두 83장, 나의 맘에 수심 구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해요. 듣고 준행하라는 참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살 것이다 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나간다는 핑계로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고 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공동체도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살아납니다. 그런데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고 해요. 왜 굳이 가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말씀을 빼는 것보다 조금씩 바꾸는 것을 더 잘하는 우리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또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싶고 십자가의 말씀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가감하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시대가 달라졌잖아. 이 부분은 나한테 해당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조금씩 섞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 할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차례대로 듣고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해요. 믿음은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순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와도 뱀의 유혹 앞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다가 결국 선악과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말씀을 내 형편에 따라 가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둘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하며 갑자기 과거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왜 하필 바알보올 사건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백성이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알보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이 사건의 핵심 은 결국 우상 숭배였어요. 그 우상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금세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 모세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고 해요. 착한 사람

사람이 살아남았다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생존했다고 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서는 오래 붙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5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를 너희가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고 해요.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지요. 세상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이 아는 사람을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7절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곧 지혜의 근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까닭입니다. 8절에서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법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섬기고 믿는 사람이 먼저 손해를 보고 먼저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질서이며 가장 탁월한 법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나요? 세상 성공과 물질에 붙어 있나요? 그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오늘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갑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자녀를 길렀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공동체에 붙어 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희귀 난치 질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진 두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병에 대해 말씀보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더 의지했지요. 2절에서 모세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자녀들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삼아 가감했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큐티와 기도를 숙제처럼 여겼을 거예요. 두 아들이 말씀과 멀어지고 큰아이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서야 세상 지식과 제 노력으로는 자녀들을 낫게 할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제가 먼저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으면 생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자 말씀과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치료도 매일 주시는 말씀에 따라 공동체에 묻고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만 듣고 결정했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지혜와 지식이 제게 없었던 거예요.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인생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부터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라고 거듭 가르쳐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저도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자녀 양육의 광야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호와께 꼭 붙어 살라고 전하길 원해요. 이제라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자녀들도 지켜 행할 것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마음이 아픈 자녀를 둔 지체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전하겠습니다. 주일에 자녀가 기분 좋게 교회에 가도록 준비를 마칠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산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면 바알보울의 일처럼 세상 성공과 물질, 사람을 붙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들이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권면한 모세를 통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 가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붙들고 십자가

0: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에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깊고 강합니다.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확신하기에 그 기쁨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기에 우리는 역경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루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아니라 나조차도 기쁨이 없는 하루를 보낸 것은 아닌는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덮는 것이 방법이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화창한 날 산길을 걷던 소년이 언덕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라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봐 걱정됐던 소년은 다음날 삽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땅을 파헤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돌뿌리를 파내야겠어. 그런데 작게 튀어나와 있던 돌뿌리는 사실 아주 큰 바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파면 팔수록 거대한 바위가 드러났습니다. 반나절을 파내도 끝이 보이지 않자 소년은 결국 포기하고 파낸 흙을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흙을 모두 덮고 나니 돌뿌리가 사라졌습니다. 파낸 흙이 돌뿌리와 그 주변을 덮어 평탄한 땅이 된 것입니다. 온종일 땅을 파며 힘을 쓴 소년은 평탄해진 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튀어나온 돌만 흙으로 덮었으면 될 일인데 왜 힘들게 바위를 다 파내려 했지? 우리 마음의 돌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때로는 캐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의 돌뿌리를 덮으십시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 마음의 모든 모난 부분을 평탄하게 하고도 남을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 드러난 쓴뿌리도 주님이 주신 보혈과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의 쓴뿌리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사라지게 하소서. 마음의 쓴뿌리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주님께 맡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팀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눈

들어 하늘 보라 아이노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욥기 1장 19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빈손으로 온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호암 이병철 선생님께서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붓글씨를 하나 써서 김재순 선생님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샘터라고 하는 월간 잡지를 하다가 무기한 휴관에 들어가서 교양지를 다시 발간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경매사에게 내놨습니다. 붓글씨, 호암 이병철 선생님이 쓴 붓글씨, 공수래 공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얼마에 낙찰이 된 거하니 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naked,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했는가 하니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인정하시는 욥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겪었느냐.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시련 시작이 나옵니다. 재산 전부가 없어지고 또 10남매를 뒀는데 그 10남매가 제일 큰 형네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하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그 집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망한 집은 내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와서 권면을 하는데 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을 경험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격려가 아니라 욥을 못 살게 구는 세 친구들의 말, 그거는 받아낸길 수가 있지만은 자기 백년을 같이 살자고 약속한 부인이 와서 잿더미에 앉아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깨어진 기왓장을 가지고 지금 긁고 있는데 고름과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본 부인이 격려나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람 욕하는 거는 내가 견딜 수가 없지요. 내 욕은 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애꿎은 마누라 욕하는 사람들은 팔푼이라.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10남매 아들이 다 몰살했고 남은 거는 마누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마누라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배필을 준 것은 서로 돕고 백년을 해루 살라고 주셨어요. 시련이 시작했다. 어떻게 재산 전부가 날아가고 자녀 10남매가 몰살을 하는 장면.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했죠.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로 옮겨갔다. 믿음. 믿음으로 요한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기업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 단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아들을 잉태해서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을 축복했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죄악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 마다들을 뺏기지 않았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살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는 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와서 성찬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여성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좋아하는 향기가 없습니다. 참 저희 목사들은 선교사 데이빌 리빙스턴을 엄청 존경하고 늘 설교의 예화를 씁니다. 1841년 데이빌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려 1000km를 걸어서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갔습니다. 이질에 걸리고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고 사자에게 팔도 물리고 그는 계속되는 아프리카의 전도를 위해서 1000km를 걸어갑니다. 아프리카 내륙 깊숙한 곳에 리빙스턴이 들어간 데는 외부인은 그때까지 한 사람도 거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데이빌 리빙스턴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프리카를 갔을까? 목적은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를 결코 죽지 않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사명 때문에 생명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아들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사명 때문에. 오늘 요업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업의 신앙. 여러분과 제가 복받고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욥 신앙, 대단한 신앙이죠. 어떠한 환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는 시련을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여호와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환난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참는 자, 시련과 환난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 환난 때 원망보다는 찬양을 하는 신앙,
여호와는 우스 땅에 의인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련과 그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환난과 근심, 까닭 없는 실망. 여호와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난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앙도 위대하지만은 나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신앙도 대단하다고 봤어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포로가 됐지만은 얼마 안 가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나라에 총리 대신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총리가 포로 다니엘이 된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내미 나라에 가서도 총리가 된다. 그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가. 내가 그걸 보면서 다니엘서를 좀 읽어봤어요.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신앙도 본받을 만한 신앙이고 욥의 신앙도 역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누가 욕을 하더라도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누가 거짓 말을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다른 사람은 다 비난을 해도 감당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 아내가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 왜 죽으면 그냥 죽으라고 그랬지?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느냐?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방은 참을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으면 참 힘들더라. 바가지 안 긁는 마누라 데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알으세요?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사람은 뭐 별로 비난을 안 해. 누구도 비난을 안 해요. 나한테도 안 해. 사실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땐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 참 이상한 존재가 아내요.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아내냐? 좋은 말동무 되는 아내, 좋은 동반자, 좋은 애인, 좋은 요리사, 좋은 세탁자, 좋은 친구, 좋은 격려해주는 아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여기 와서 통역을 찾고 있는데 나더러 통역해라 그래서 나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때 내가 우왕좌왕할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없어. 우리 사람한테 내가 봤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나 같으면 한다고 그러더라. 왜? 이건 미국이 아니고 당신 나라인데. 그러한 훈련을 받았으면 기회가 오면 해야지 왜 뒤로 빠지려고 그러느냐? 그 아내 한마디에 하기로 결심했어. 잘했죠. 기회는 한 번.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남편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lady first. 남편들아가 아니라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 조금 모자라도 사랑하세요. 조금 모자라도 달래는 거 주세요. 조금 모자라도 안아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아내를 보내주었다. 데세니오 호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관에 근무를 했어. 근데 뭐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어.
Nathaniel Hawthorne.

Horn.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네테니 홀톤이 누군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잉크하고 펜을 갖다 놓으면서 이제 집필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소설을 쓰세요. 격려에 아내의 격려에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Scarlet Letter, 주홍글씨. 우리는 영어 문학 배울 때 그 소설을 다 읽고 북 리포트를 써내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그게. 내가 읽어봐도 재미가 없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모든 영어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Scarlet Letter, 주홍글씨를 읽어봐야 돼요. 세계적인 명작을 내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진 아내를 두었기에 네테니어 호톤은 세계적으로 명작을 내 유명해졌습니다. 테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다음 일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은 귀를 막아도 된다. 첫째, 잔소리를 삼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둘째, 직장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남편의 능력 이상의 일을 강요하지 말라. 네 번째, 승패를 거는 큰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참 아내들이 내가 많은 가정을 보고 또 상담도 해보면은 대부분 아내는 남편이 잘못한다 그러고 남편은 아내가 잘못한다고. 친구의 비방에도 요번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 권면한다면서 그에게 계속 압박과 핀잔을 주는데 주력을 했어요. 진실한 친구는 형제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의리 있는 친구를 가지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이 새기는 친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명예나 돈이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는 돈 떨어지면 떠납니다. 저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켜준 카라 파월스는 형님도 같고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사귄 친구는 권력 떨어지면 그 친구 떠납니다. 교인은 교회 친구를 사귀는 게 좋지요. 세상 친구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영국에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음모에 가담을 한 것이 탄로가 되어서 피신했습니다. 그를 붙잡으려고 많은 관원들이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부인을 찾아갔어요. 부인, 남편 어디 숨었는지 부인은 아실 것이니 어서 말해보시오. 부인이 예,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숨겼습니다. 고백으로 그 부인을 찰스 2세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영국의 왕 찰스 2세, 지금은 찰스 3세요.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대 남편을 그대가 숨겼다고 하니 어디다 숨겼어? 만약 그대가 남편이 숨긴 곳을 말하면 편안히 돌아갈 수가 있거니와 솔직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고문과 형벌을 받을 거다. 어서 숨은 곳을 말하시오. 왕이 달구치니까 부인은 왕이요 그렇다면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놨습니다. 왕이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그곳뿐입니다. 찰스 황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놓은 남편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아무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요업은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욥기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 얘기를 들은 요업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와, 대단한 신앙이다. 10남매의 자식이 죽었는데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사오니 벌거숭이로 돌아간다. 시험이나 환란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마귀의 시험.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의 시험. 이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미혹받는 시험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랬어. 재물의 손상에 흔들리지 않는 요업의 신앙. 재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 나 더러 봤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작은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 속에 있는 거금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돈은 비료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댔어요. 돈은 사용해야 돼. 돈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쓴 돈만 내 돈이지 안 쓴 돈은 내 돈이 아니요. 이해가 가요?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지 내가 안 쓴 거는 이건 누가 가져갈지도 몰라. 요셉이가 가져갈지 요한이가 가져갈지 에스리가 가져갈지 내 돈 아니요. 쓴 돈만 내 돈이요. 하나님 앞에 바친 돈만 천국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천국에 참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재물이 신앙의 거침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돈, 돈, 돈에 미친 사람 봤어요. 마태복음에 이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중요한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재물이 영생의 장애물이는 될 수 없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이 나열해서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재산을 택했어. 그 사람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떠났으면은 틀림없이 그는 지옥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심히

0: 근심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러죠. 돈, 자녀 손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이에요. 자녀는 사실 재물보다 귀하지요. 재산을 택해요, 자녀를 택해요. 물론 자녀들을 택해죠. 내 아들아, 네가 무엇을 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참 새벽밥을 해주면서 도시락을 두 개나 싸주면서 학교를 보내는 엄마, 자식이 대학에 붙고 봐야 되겠다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신념 때문에 자기가 몸이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두 개를 싸주면서 자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가서 열심히 해라. 남자는 기계를 만들고 어머니는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 주의 아들을 저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예요. 욥, 어찌 10남매가 귀하지 않겠어요? 어찌 눈물이 없겠어요?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애들이 장래 소망이고 자기가 의지해야 할 대들본데 다 갔어. 아들을 바친 한나 같은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병고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했지. 나의 신앙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구약을 읽다가 나만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을 봤어요. 문둥병이 걸렸어. 자기 나라에서 문둥병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하녀가 하나 있었어. 나만 장군 집에. 그 소녀가 저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저거 병 낫겠다고 자기 주모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어. 주인 아줌마가 얘가 그러는데 그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도 고친다니까 한번 가봐라. 임금님이 소개장을 써줬어. 그걸 들고 이스라엘 임금을 만나러 가는데 이스라엘 임금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임금들을 그 모터로 걱정하십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남한 장군이 선지자 대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못 들어오게 어디 부정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나 못 들어오게 그 대신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 남한 장군이 화가 잔뜩 나.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지 왜 너희 흙탕물 나는 요단강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참모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임 장군님 참모 잘 둬야 돼. 아이 속는심 작고 이 사람 그냥 가려고 그랬어. 말굽비를 돌려서 요단강에 간 거예요. 장군이 그래 이번에 담궈봐서 안 되면 넌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오고 문득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맞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안 남은 너 임금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인다. 내려가서 한참 있다 올라오니까 살이 애기 살같이 문득명이 딱 날아가서 야 나는 그걸 보면서 욥이 섬기는 하나님 문득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구나.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말이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네. 그러니까 돌에 부닥쳐서 거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하루에 세 끈이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가져가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남원주 침례교회 이정윤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벽을 깨우며 철야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메이요 클리닉 크리스티나 캄프스 박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얀널 교수, 존스 호킨스 의학원의 토머스 워터스 박사. 네. 다 잘 모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폭염과 관련해서 미국 의학계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시래요. 이분들이 강조하는 폭염 건강관리 10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라.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 이미 체내 수분 손실이 진행된 탈수 초기의 단계다. 목마름이 오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물을 마셔라. 두 번째, 순수 수분 외에 전해질을 충전하라. 하버드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폭염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릴 때 순수한 물만 너무 많이 마시면 체내 염분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다. 스포츠 음료나 적절한 염분, 과일, 채소를 통해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라.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멀리하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폭염 기간 동안 커피, 탄산, 음료를 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 음료들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오히려 더 빠르게 배출시킨다. 넷째, 수분이 많은 음식, 과일, 채소를 섭취하라. 이 음식들은 미네랄을 보충해줘서 비타민과 함께 탈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별히 수박, 오이, 멜론과 같이 수분 함량이 90% 이상인 과일과 채소를 꼭 섭취하라. 옷은 가볍고 밝고 헐렁하게 입어라. 다섯째인데요. 옷의 색상과 재질이 체온 조절에 큰 영향을 준다. 밝은색 옷은 태양열을 반사시키고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은 땀의 증발을 도와 체온을 낮춰준다.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이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경구절도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진행하는 이 영상 찬양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나오셨던 목사님의 연주곡이에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지금 연주곡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연주곡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해볼까요?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드브라 아우리 박사, 미국 메이

커브 사운드 워십의 은혜로운 연주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색소폰 연주였죠.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그 찬양의 연주곡이 흐를 때 가사가 나왔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다. 주님의 마음이 닿은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슬픔을 씻어주시는 주님. 거친 길 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도와주신다, 함께해 주신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월 4일, 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래도 아침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오전이 되고 또 오후가 되면 정말 폭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분 꼭 건강도 챙겨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으신 분들 더 좀 격려해 주시고, 자, 미국의 최고 의학 권위자가 이야기해주는 폭염 때 꼭 알아야 될 10계명이 있다고 했죠. 6계명 함께합니다. 여섯째는요, 밀폐된 차 안에서는 단 1분도 머물지 마라. 바깥 기온이 35도일 때 차 안의 온도는 20분 만에 50도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 아동, 노약자, 반려동물을 밀폐된 차 안에 두는 것은 치명적이다. 일곱 번째, 온열 질환의 초기 경고 신호를 숙지하라. 열경련, 열사병의 초기 증상을 아는 것이 생명을 구한다. 두통, 어지러움, 구토, 과도한 땀이 나는가? 또한 그 반대로 땀이 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지금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 특별히 피부가 붉고 뜨거운데 땀이 나지 않는다면 즉시 응급치료가 중요하다. 여덟 번째, 즉각적인 체온 낮추기 방법을 활용하라. 몸에 이상신호가 오면 즉시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이동하고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얼음팩이나 찬 물건을 대어서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려야 한다. 아홉 번째, 고위험군 이웃과 가족들의 안부를 꼭 서로 확인하라. 열 번째,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폭염 시의 주의사항을 의사와 상담하라. 이뇨제, 혈압약,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은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나 체온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 뭐 완전 여러분 아침 방송이 의학 전문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폭염, 이 여름에 미국의 최고 의학 권위자들이 이야기하는 10가지 건강 수칙을 꼭 한번 지키시면서 오늘 하루 내 마음, 내 몸 주님 안에서 아끼고 돌보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강건한 부디 건강한 하루를 꼭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아침에요. 많은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먼저 이 10개명 오프닝을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미리 오프닝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요. 너무나 대단하시고 이렇게 여름 휴가 기간인 가장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5703님 너무나 은혜로운 연주곡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서늘한 공기를 주신 주님께 그래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넘쳐날 줄 믿고요. 이렇게 문자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잖아요. 곽민성, 윤원란, 서정희, 맹춘희, 땡춘희, 한종심, 이윤아, 김하옥, 그리고 한복춘, 박지혜, 김포아, 보고, 그리고 주윤발님 외에도 많은 분들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힘이 나고요.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댓글을 남기시려면요.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세요. 핸드폰을 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꾹 눌러보시면 댓글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추첨을 통해서 오늘 또 선물도 드리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오늘은 이 8월에 좀 이 화요일에 새로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코너입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코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주의 약속한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겠습니다. 힘있게 찬송하시죠.

0: 터치 유?
1: 터치 유.
0: 8월의 여름, 여러분 폭염 중에 있다 할지라도 힘내시고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 PD님.
1: 네.
0: 터치 유, 터치 유. 오늘 참 특별한 코너가 시작되는 날이죠?
1: 네, 코너 이름만 들으셔도 치유가 일어나는 코너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제가 지금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렸어요. 그만큼 고약합니다. 이 여름 감기는 너무 약소하고요. 마음 감기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건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터치유, 더치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누가 터치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대상이 참 중요한데요.
0: 예.
1: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단 한 분이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오늘의 우리, 주인공.
0: 우리 예수님.
1: 우리 예수님. 예수님.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야,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왜냐하면 저희의 오늘 목적 중에 하나는 실제 병원에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1: 맞아요.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0: 그러니까요.
1: 병원에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을 실제로 연결해서 그분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고
0: 그렇죠.
1: 또 나눈다면 더 큰 치유와 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같이 기도할 거잖아요. 그래서 응원의 댓글을 유튜브 상에 이렇게 탁 표현해 주시면 이분이 나중에 그걸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환우의 본인 또 가족들도 그렇고 이걸 볼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1: 네, 또 같은 아픔.

0: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그렇죠. 정말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 맞습니다. 기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에 대한 참 정말 시간이고 오늘 이 보이는 라디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치유를 받아요. 아, 네. 그럼 살짝 이게 그 안 좋은 네. 게 느껴지지만
0: 그래도
1: 괜찮죠?
0: 이대로 나아가면
1: 괜찮죠?
0: 네, 좋죠? 괜찮죠?
1: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심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치유받고 싶지만 네. 중요한 것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같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0: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찾아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 하시는 게 이 코너는 참 중요합니다.
1: 맞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환우 여러분, 극동방송을 병원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픔의 순간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병실의 침대가 혹시 외로운 침대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거룩한 주님과의 소통의 또 현장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전 또 놀라운 믿음의 간증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0: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날로 또 연약해지고 또 쓰러질 수 있지만요. 주님이 주시는 치유가 그 영혼의 평안과 소망이 날로날로 더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터치, 더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예수님의 터치를 더 사모하게 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1: 정말 저희가 모셨습니다.
0: 네.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성현.
2: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 특별히 터치유, 더치유 이 시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고 여러분 그냥 저희가 뭐 하루 만에 뚝딱 해봐야지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 코너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2: 제 기억에는 1년이 넘었던 것
1: 넘었던
2: 같습니다.
1: 넘었던 것 같아요. 이야, 그날이 왔는데요 네네. 목사님. 그날이 네. 왔어요.
2: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김포 좋은나무교회 섬기고 있는 이성현 목사입니다.
1: 예.
2: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1: 예. 우리 목사님 오늘 그래도 어떤 기대감이 있으셔요?
2: 네.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 예.
2: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기뻐하실까? 우리 무도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할 수 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1: 아멘.
0: 아멘.
2: 그래서 이 터치오 대표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그 상이 뭘까 그건 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그 상과 응답들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제 가슴이 뛰고요. 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맞아요, 목사님.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지만 1년 전부터 저희가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희가 나중에 이 터치유 더치유라는 코너를 꼭 한번 해봐요 라고 기도했었던 그 1년이 더 된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뭔가 진행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실제 우리 환우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병원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네. 잠시 후에 우리 목사님의 터치유 더치유 짧은 응원의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기에 네네. 여러분이 좀 보이는 라디오에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예정 PD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0: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뜹니다.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0: 꼭 기도 한 줄도 응원의 메시지 한 줄로 함께 그렇죠.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와 주시고 잘 들어오셨고요. 목사님 오늘 터치유 더치유 짧은 응원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뒤에 우리 환우분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오늘 방송가족들을 위해 칼럼을 준비하셨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지금 이제 김프라 그런지 우리 방송이 중간에 이게 끊는 소리가 들어서 끊어진 소리 때문에
1: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오늘 우리
0: 네, 지금 이제 네.
1: 잘 들리셔요, 목사님?
0: 들렸다가 안 들렸다는데요.
1: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0: 영적으로는 들리니까.
2: 할렐루야, 할렐루야.
1: 목사님, 다르신데요. 역시 달라요.
0: 네네.
1: 자, 오늘 방송 가족들에게 한번,
0: 그래서
1: 예.
0: 네네.
1: 우리
0: 짧은
1: 터치.
0: 메시지를 제가 전한다면,
1: 예, 전해주십시오.
0: 네네. 터치유, 더치유를 몇해 전에 이제 전해드리면서 제가 딱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뭐 하면 손을 얹은 즉, 손을 얹은 즉이 뭐냐면 터치유. 그 다음에 나으리라. 나으리라는 더치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그 어떤 누구든지 터치하면 더치유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대해 봅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외에도 그 치유와 회복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성현 목사님의 이 말씀처럼, 예정 PD님,
2: 네.
1: 정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정말 기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2: 맞습니다. 오늘 아침은 사실 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던 날인데요.
1: 예.
2: 말씀과 함께 기도로 터치받고 치유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자, 오늘 실제 저희가 이제 마음을 나눴고요. 우리 김포 좋은 나무 교회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 한 분을 심방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병원 심방을 여러분 같이 갑니다. 자, 지금 병원에 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2: 네.
1: 예정 PD님,
2: 네.
1: 이분은 지금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2: 울산 무고동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1: 야.
2: 사실 며칠 전 이런 사연이 도착했어요. 8년째 걷지 못해서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극동방송만 들었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행복한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보니까 요양병원에 또 계신 지 오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심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치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8년째 걷지 못해서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셨다. 하지만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만큼은 행복하다 하셨는데요. 우리 오영은 권사님, 줌 영상으로 또 우리 김포 좋은 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네 명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오 권사님.
3: 네.
1: 와, 목소리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아, 지금 진짜 병원이시네.
2: 지금 요양병원 한켠에서 지금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 아이고. 참. 오늘 아침 컨디션 괜찮으세요, 권사님?
3: 네.
1: 터치유, 더치유. 예정 PD님,
2: 네.
1: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2: 네.
1: 참 이렇게 용기를 내어 방송에 함께 해주셨는데,

0: 권사님, 야 이렇게 좀 터치유 더치유에 출연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과 기대감이 있으셨어요?
1: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믿고 참석했습니다.
0: 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을 믿는다.
1: 참석했습니다.
0: 네. 우리 이성현 목사님, 네 권사님 한번 서로 인사해 주세요.
2: 권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권사님 그 병실이라는 거 빼놓고는 권사님 얼굴 뵈면 전혀 아픈 분 같지가 않아요.
3: 와, 그러니까요.
1: 감사합니다.
2: 정말 짱이십니다.
0: 이야, 참 이 긴 투병의 시간 8년이란 시간 동안. 아니 권사님 다리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1: 저는 뭐야 얼어서구입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요.
0: 예.
1: 저한테 베체터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0: 예.
1: 그 병은 염증을 일으킨 병이거든요.
0: 어.
1: 그 자기네들이 방사선 치유 안 된다고 말을 하고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치료 받으라 하더라고요.
0: 예.
1: 그런데 안 된다 했잖아요 하니까 상관없더라면서 받으라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옆머리로 올라가지고 제 몸을 마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걸었는데 갈수록 못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보고 몸이 불에 타던 나무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 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다 없어지고 뿌리만 살아있다가 그 뿌리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지금 이만큼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뿌리가 파란 뿌리가 이제는 파란 서른색이 됐다 이제 파란색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0: 참.
1: 전에는 지금 단발자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전에는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앉아있을 수 있고 조금 운동하는 게 전에보다는 좀 편안합니다.
0: 아이고 그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참 이렇게 사연을 주셔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극동방송 가족들이 말 그대로 우리 오 권사님 병원에 지금 신방 간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아마 지금 여러분 방송 가족들 중에서도 긴급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우리 첫 번째 출연자로 우리 오 권사님 이 목사님 우리 오 권사님
2: 네.
0: 또 오늘 한번 질문해 주시면서 또 기도까지 네.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8년 동안을 세상에 8일도 힘들 테고 8개월 텐도 힘들 텐데 무려 8년을 그렇게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빠른 회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또 회복될 수 있기를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권사님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에 최근에 있었던 우리 80대 여자 권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허리 협착증 또 관절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고 또 보행도 어려우셨는데 함께 또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나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우리 권사님 울산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 병실에도 오늘 이 터치유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또 회복되는 역사들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2: 네, 또 한 분이 우리 장로님 중에 90세가 넘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에까지 한 500m가 되질 않는데 너무 다리가 힘드셔서 아프셔서 한 두 번 이상을 쉬어서 오셨다 그래요.
0: 예.
2: 근데 한 4년 전쯤에 함께 이제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손을 얹은 즉 난이라처럼 장로님이 그 이후에

0: 정말 90대가 넘으셨는데요. 지금 한 번도 안 쉬시고 아주 청년처럼 교회를 뚜벅뚜벅 잘 걸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민문에 있던 덧지 못되던 한 분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제 구시기도 시간에 그 덧지 못하는 분을 보자마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1: 아멘.
0: 발목과 또 온 몸에 힘을 주셔서 뛰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사도행전 3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오영 권사님 이름이 너무 좋으세요. 아, 오영은 권사님. 왜냐하면 영은이라는 이름은 영원한 은혜가 이미 오는 감탄사 아닙니까?
2: 이야.
0: 함께하는
3: 것 같습니다. 아멘.
0: 아멘.
3: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1: 네, 목사님 한번 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네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지만 오늘 극동방송 네. 가족들 우리 김아진님, 한복주님, 박금자님, 배유정님도 지금 댓글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우리 오건사님을 위해서 직접 얼굴도 보시고 병원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같이 뜨겁게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권사님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불편하신 데가 어디실까요?
3: 오른쪽 다리예요.
0: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못 걸어요. 아이고.
0: 네네. 그러면 그 오른손을 오른쪽 그 마비된 다리에 손을 좀 얹으시고 네, 얹으시고 그 다음에 왼손을 본인 머리 위에 한번 얹으시겠습니다. 왼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오른손은 예, 마비된 다리에 얹으시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또 우리 김포 존남무교 중보 모든 기도팀들 같이 함께 손을 얹고 우리 두 PD님은 지금 목 감기에 오신 것 같으니까 목에 손을 얹으시고
1: 네.
0: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맨. 손을 얹은 즉 나 아니라 터치유 더치유가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는 것들로 나타난 것들로 늘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 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1: 주님.
0: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진실되고 온전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1: 아버지.
0: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병든 오 영은에게 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아니라
3: 네,
0: 손을
3: 아멘.
0: 얹은 즉 나아니라
3: 아멘.
0: 손을 얹은 즉 나아니라
3: 아멘.
0: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 미문에 40세가 될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 뛰며 주님을 찬양했을 때 초대교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오 영은 권사님 안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3: 아멘.
0: 머리로 발끝까지 주님 주시는 새 힘은 공급되어질지어다.
1: 아멘.
0: 온몸에 특별히 오른쪽 다리에 치료의 광선은 발하여질지어다.
1: 아멘.
3: 아멘.
0: 마비된 신경, 조직, 세포, 뼈, 마디, 관절 모든 혈관들 이 시간 소생되어질지어다.
1: 아멘.
3: 아멘.
0: 모든 기능들은 복구되게 될지어다.
1: 아멘.
3: 아멘.
0: 8년 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온전하게 치료되며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 있게 될지어다.
3: 아멘. 아멘.
0: 조남무교회 안에 팔순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 90세가 넘으신 장로님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치료의 광선의 은혜가 우리 오영은 권사님과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3: 아멘.
0: 우리의 주인 되시고

0: 우리 치료가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3: 아멘.
1: 아멘.
0: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 우리 오권사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권사님을
4: 감사합니다.
1: 실제 또 병원까지 모습도 보고 또 오늘 얼굴 뵈며 기도한다는 것이 참 귀한 시간이고 우리 예정 PD님 어떠셨어요? 네.
3: 저는 댓글들을 보면서 자신의 또 같은 아픔 또 다른 아픔들을 나눠주시고 기도와 응원의 글들을 보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1: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에 그 주님의 터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아픔 속에 있든 오늘 주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고요, 예정 PD님.
3: 네.
1: 나도 다음 주에 저희가 한 번 더 또 화요일에 진행하려고 네. 하는데 나도 이 순간에 좀 참여하고 싶다.
3: 또 함께하고 우리 싶다.
1: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정말 아프신 분들은 네. 본인은 기운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3: 그렇죠.
1: 또 가족들이 또 영상을 또 찍어주시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도 함께하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 드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3: 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또 드릴 거고요. 우리 귀한 우리 오권사님을 위해 여러분의 이 댓글들 꼭 한번 응원과 기도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우리 권사님도 추후에 이 유튜브 링크를 보고 많은 힘을 얻지 않으실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신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우리 오권사님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내셔요.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네. 오늘 첫 시간이었지만 아마 네. 두 번째 또 세 번째 시간 네. 또 함께 마음 나누고 같이 하면서 분명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첫 방송 네. 해보시니까 좀 소감이 어떠세요?
0: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또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1: 아멘.
0: 또 하나는 우리 오권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이제 우리 치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른쪽 다리의 변화를 권사님에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1: 아멘.
0: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예를 들어 오늘 한 점심때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좀 가벼워졌네? 다리에 뭔가 신경이 좀 통하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정말 직접 걸으셨어. 8년 동안 못 걸으셨다고 했는데 걸으셔서 이제 방송에 참여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국동방송에 권사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본인의 또 간증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1: 아멘.
0: 또 그런 기대감이 들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주일 대회에 이렇게 간증을 함께 많이 듣는데 한 우리 성도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너무 낙심이 돼서 공황장애가 좀 와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된 날 예.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때 마음 안에 그런 어떤 음성이 들렸다 그럽니다. 뭐냐 하면 너가 힘들면 내가 더 힘들어.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많이 울었는데요. 누구누구야 네가 병원에 가 있을 때 나는 거기 없었겠니? 내가 그 병실에 없었겠니?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또 마지막은 미안해 라고 큰 감동이 들었답니다. 오늘 우리 오권사님 포함해서 정말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또 우리 가족분들 중에 왜 이렇게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1: 네 목사님
0: 그래서
1: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49분에 마무리가 돼야 돼서 네. 여러분 유튜브 상에서 네. 조금 더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목사님 잠시 유튜브로 왔습니다. 저희가 정규 방송의 49분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

0: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급하게 조금 마무리가 됐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해주신 그 말씀이 이해가 가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의 감동이 느껴져요. 그리고 목사님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목사님의 좀 간증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도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1: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0: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간증을 저희가 추후에 들어보고 근데 목사님 오늘요 참 그분이 느끼셨던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 감동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좀 터치유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했는데 목사님 오늘 이 방송이 어떻게 좀 더 발전되면 좋을까요? 이제 첫 방송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목사님?
2: 이제 기질상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좀 큰데요. 이제 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제 그간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 한다고 했지만 이게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됐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줌 상이기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만나고 또 사연을 듣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은 몇 분 안 되시더라도 이 사연이 좀 전파가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어렵고 아픈 분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결국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그 표적을 인하여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이 저는 있습니다.
1: 아멘.
0: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연결해 주신 거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귀한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전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지 또 어떤 하나님의 또 사랑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연결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예정 PD님.
1: 네.
0: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찬양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이 찬양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었고요.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코너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문자를 저희가 또 보고 있고요. 또 한 분이 연락을 주셔서 저도 기도 받고 싶어요. 또 저도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3768님은 이런 문자를 주신 것 같죠?
1: 저도 심방 받았네요. 손으로 터치하며 관절 허리 협착 방광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을 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0: 우리 2898님은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희가 쓴 문자가 아니라 이분이 쓴 문자예요.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침침했던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오건사님 치료 잘 되실 줄 믿습니다. 라고.
0: 아멘.
1: 믿음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0: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본인의 침침했던 눈이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단순하게 막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방송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의 또 감동으로 또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만지심 그 주님의 터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또 어떤 아픔 속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밝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아침 오늘 그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할 텐데요. 참 오늘 이렇게 또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이것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갔어요, 시간이.
1: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0: 이게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이제 또 저희 여러분 더 발전할 거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터치유 또 오프닝 말씀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만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어요.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이 찬양 함께 나누고요. 그 뒤에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은혜로운 찬양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하면서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우리 윤석주님 그리고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 드라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김은숙 작가의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구한말 최고의 부잣집 도련님 김희성이란 인물이 남긴 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나는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별, 꽃, 바람, 웃음, 농담 같은 것들. 그저 풍류를 즐기는 한량의 말 같지만 그 속에는 여러 결의 슬픈 뜻이 숨어 있습니다. 김희성의 집안은 조부와 아비가 악랄한 착취를 통해서 조선 최고의 부를 쌓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유용한 일은 타인을 짓밟고 권력과 재물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김희성은 집안이 말하는 유용한 인물이 되지 않고 차라리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무용한 존재로 남기를 택한 것이고요. 훗날 그는 자신의 재산과 능력으로 신문사를 차려서 이름 없는 의병들의 기록을 남깁니다. 물론 가상의 인물이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앞의 이익과 효율성만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보다 조금 늦더라도 향기 나는 인생, 누군가를 살맛나게 하는 인생. 그게 바로 무용한 듯 하나 가장 유용한 인생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그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길 소망하면서 굿모닝 썸머 스페셜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비라이트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라는 찬양으로 2026년 8월 4일 화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속에 나오는 그 김희성이란 인물의 고백, 난 무용한 것이 좋소, 그 무용한 것의 아름다움, 그 역설적인 고백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역설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은 더 많이 가질 때 부유하다고 말하지만요. 역설적으로 채우려고만 하는 사람은 늘 결핍을 느끼죠. 하지만 존재 자체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아름다움, 그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되려 타인의 영혼을 채워주는 자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도요, 그러니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멋진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해 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신청곡과 또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 소중한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많이 늦었습니다. 8월 생명의 삶 큐티책과 또 큐티인 큐티가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발송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며칠 늦었지만 8월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보내주세요. 아마 오늘 큐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큐티라고 두 글자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셔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오늘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란 찬송가인데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찬송가 스토리까지 만나보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새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찬송은 화려한 수식어나 거창한 선언 대신 골방에서 하나님과 마주앉는 정밀하고 따뜻한 순간을 노래합니다. 180년 가까이 세계 각국의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실어준 이 곡 뒤에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으로 보좌 앞을 바라본 한 시인의 순수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 이 찬송가의 가사는 1845년 영국의 시각장애인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윌리엄 월포드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월포드는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육체적 한계 속에서 살았지만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였던 살몬 목사가 그를 방문했을 때 월푸드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느꼈던 영적인 위로와 평안을 시로 읊어내려갔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살몬 목사는 월포드가 암송하듯 졸인 아름다운 가사를 종이에 받아 적었고 이 시가 미국 일간지 뉴욕 옵저버에 기고되면서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에게 기도의 시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긴 시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형태로 완성된 것은 1861년 미국의 대표적인 주일학교 찬송 작곡가 윌리엄 브래드버리를 통해서였습니다.
2: 브래드버리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예수 사랑하심은 등 국금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멜로디를 써내려간 인물입니다. 그는 월포드의 시를 접한 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르면서도 기도의 깊은 장소로 빠져들 수 있도록 정갈하고 유려한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브래드버리의 곡조는 화려하거나 기교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편안하게 차오르는 선율을 통해 기도가 거창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쉬어감이라는 사실을 부드럽게 일깨워줍니다.
3: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기간 수많은 무리와 소란스러운 사역의 현장을 떠나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찬송가 364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는 세상 근심과 걱정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마음을 쏟아놓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슬픔과 위태로운 길을 지날 때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오직 기도에서 나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364장의 가사를 읊조리며 하나님과 나만의 가장 달콤한 시간을 복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갓모닝 오늘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란 찬송과 함께 묵상하고 나눴는데요. 오늘 하루 또 순간순간 주님께 아뢰는 또 주님과 나만의 그 시간을 꼭 확보하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8월 생명의 삶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 또 큐티인 큐티 받길 원하시는 분은요, 큐티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큐티라고 보내주신 분 중에 랜덤으로 생명의 삶 또는 큐티인 큐티책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큐티라고 보내주세요. 주님과 같이 라는 찬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1분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길을 가다가 양갈래 길이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그럴 때? 이런 거 해보셨어요? 예,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점이라고 합니다. 점 본다, 점친다 그럽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점을 치는 거죠. 이 점이라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점복자에다가 입구, 이 점복자가 뭐냐면 이게 뼈 조각인데요. 뼈 조각에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은 균열이 생기면서 뼈 조각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뭔가 이렇게 징조가 나오겠죠. 그걸 보고서 점을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 한자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의 뼈에 갈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길조인지 흉조인지를 점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점치는 귀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으로라고 말할 때 이 만티오마이, 이것은 예언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점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여러분은 점을 보신 일이 있어요? 예, 솔직하게. 예, 뭐 타로를 본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뭐 적극적으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아예 진짜로 점을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의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20%가 점을 본답니다. 5명 중에 1명은 점을 본다는 거죠. 이야, 나만 보는 게 아니었어. 그죠? 예. 사람들은 왜 점을 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대학에 합격할 거냐. 근데 우리 종륜 형제, 내가 군대에 갔는데 내 자대가 전방이냐 아니면 후방이냐 불안하단 말이죠.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과연 이 기업에, 이 직장에 내가 취직할 거냐 말 거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행복하게 살 거냐 안 살 거냐, 내가 새로운 장사를,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과연 귀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알아맞출 수 있을까요? 그들은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당신 앞으로 저렇게 될 거다.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오직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모릅니다. 물론 마귀는 원래는 천사였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건데 천사들 중에, 모든 천사들 중에 으뜸,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난 존재가 바로 마귀였어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근데 그 뛰어난 존재였던 천사가 너무 본인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0: 타락을 하여 마귀가 된 건데, 그래서 마귀는 다른 천사들보다는 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의 가장 결정적인 능력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미래에서 나옵니다. 마귀는 절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마귀는 전지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디까지 아냐면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는 압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한 5살 정도에 여러분 앞마당에 배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것쯤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지나간 일을 다 맞추니까. 당신 뭐 대학교를 뭐 재수했구나, 뭐 삼수했구나, 아니면 당신 결혼했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맞추면 오 깜짝 놀래면서 이제는 그분이 무슨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어버리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절대로 악한 영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그들은 지나간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견주어서 어림잡아 하나님을 흉내내듯 미래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속지 마시라고요. 점보러 가지 마시라고요. 타로도 보지 마시라고요. 네. 목사님 장난으로 보는 건데. 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 거기에 보면 점쟁이들의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테가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목이 다 뒤로 꺾여 있죠. 과거를 보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다 뒤로 꺾여 있습니다. 그런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마귀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은 과거는 알아요. 지나간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르지만 영적인 힘을 빌리는 무당은 그것까지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에 우리가 신빙성을 가지는 건데 절대 속을 필요가 없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0: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낼 뿐이지 하나님 같은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영역이 자꾸 미래를 얘기를 하죠. 아니요, 절대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알파요, 그 다음 뭐예요? 오메가이신 분,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미래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힘으로. 그러나 절대로 종말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만 딱 알고 다 이렇게 숨겨놔요. 그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1: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0: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뭐라 그래요?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걸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우상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에게 얘기해 줘봐봐. 뒤에 될 일을 나한테 얘기해 줘봐봐. 너희들이 정말로 그 일을 알아맞추면 내가 너희가 신인 걸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우상들을 소송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시초와 나의 종말을 아시는 것이지 절대로 마귀나 귀신은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말씀도 한번 봐요. 다니엘 2장 27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바벨론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유다를 함락했던 이방 나라 왕 아닙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꿈을 꿔요. 그래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술객들, 점쟁이들, 무당들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 주고 해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고 해석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꿈을 꾼 걸 얘기를 해줘야 해석을 해줄 텐데 그 꿈꾼 내용을 맞추고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꾼 꿈은 이러하니이다 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이야기를 하죠. 오직 은밀한 일,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관한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이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깃발 펄럭이는 이상한 집 절대로 들락날락하지 마시고 그들이 하는 말 혹시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묶이지 마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재미로라도 타로 보지 마시고 타로 보고 뭐라 그러죠?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저런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뭐 북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럼 북쪽으로 안 가실래요 이제? 물놀이 하러 가지 마십시오. 그럼 물놀이 안 가실 거냐고요. 그 말에 우리가 묶여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는 철저하게 그 악한 영의 거짓말에 우리의 인생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흉내내는 악한 영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미래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다. 계속 그러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 여종을 다뤘는지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시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종의 삶을 보니까 말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지만 그의 삶은 점을 치고 있죠.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종이 과연 귀신 들려서 저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여종이 그렇게 큰 소리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즉시로 즉각적으로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여종이 계속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당황하게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시러 오신 분. 아니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여종이 계속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러고 다니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 유럽에 왔는데 빌립보에 왔는데 얼마나 그 사역이 위축될 수 있고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여러 날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게 이해가 얼른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하도록 견딥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즉각적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이 여종이 뒤에서 계속해서 몇 날 며칠 그렇게 큰 소리로 바울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을 왜 허용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을 알려면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 다음 문장이 뭐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요. 자, 괴로운 게 있고 심히 괴로운 게 있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괴로워해요? 심히 괴로워해요. 디아포네요. 디아가 심이에요. 자, 헬라어는요 접두사가 동사 앞에 붙으면 그 동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가 포네오 앞에 붙었으니까 포네오는 짜증난다는 얘기거든요. 포네오는 귀찮다는 얘기예요. 포네오는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아, 나 힘들어. 나 지금 좀 번거로워. 나 지금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이게 포네오예요. 근데 디아포네오는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깊이 아주 끝까지 완전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깊이 괴로워하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냥 포네오만 있으면 약간의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저 여종이 계속 저렇게 큰 소리로 뭐라 뭐라 하는 거 나 너무 듣기 힘들어. 그건 포네오예요. 근데 디아포네오는 뭐냐면 깊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종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여종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여종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여종은 나를 공격하고 있어. 이 여종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이 여종은 나를 아주 어렵게 하고 있어. 이것만 반응하면 포네오예요. 근데 바울은 디아포네오를 했거든요. 디아포네오는 뭐냐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여종이 저렇게 큰 소리로 나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저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점을 보는 저 여종 얼마나 불쌍한가. 또한 이 여종은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이 여종의 인권을 완전히 유린하는, 이 여종은 파이디아케, 자유가 없어요. 고대의 이 노예들, 고대의 이 종들은 그냥 주인의 소모품입니다. 쓰다가 아프면 병들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어느 날은 뭐 생리를 하다가 아플 수도 있고 감기 걸려서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배려받지 못해요. 그러니 이 여종이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를 괴롭히는 여종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여종이에요. 여기까지만 가면 포네오인데 이 여종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날. 그리고 이 여종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이 점점 처음에는 인간적인 짜증일 수도 있죠. 저 여종이 자꾸 나를 그렇게 드러내면 내가 이 빌립보에 사역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이 포네오의 감정에서 여러 날을 하는 동안에 디아포네오로 바뀝니다. 디아포네오로 바뀌는 이 시간을 영적 전쟁의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인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여종에 대한 짜증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여종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 날을 지나는 동안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저분 정말 실망스럽네. 포네오.

0: 실망스러운데가 아니라, 아, 목사님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우리 권사님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 여러 날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바로 그때 바울이 뒤를 돌아요. 그리고 이 여종에게 붙잡혀 있는 귀신에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라고 하자 즉시로 귀신이 나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런 가위에 눌리거나 뭐 안 좋은 꿈을 꾸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싸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1: 너희를 피하리라.
0: 자, 마귀를 대적하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죠.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그 앞에 먼저 해야 될 조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은 여러 날을 견딘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이에요? 저 지금 돌아서 저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본인 마음 너무 힘들어. 막 신라도 옆에서 막 힘들다 그래. 디모데는 막 무섭다 그러고, 어린, 아직 디모데니까. 바울 사도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제가 지금 저 여종 안에 지금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제가 지금 쫓아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마음속에 이 여종을 생각할 때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 여종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여종이 너무 안 됐다 슬픈 거예요. 전에는 이 여종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전에는 이 여종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날을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이 여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다. 이제 대적해라. 그리고 뒤를 돕니다. 그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종이다 막 이랬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전쟁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영적전쟁은 지금 당장 쫓아내서 해야 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전쟁은 타이밍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은 언제예요? 내 마음에 있는 포메오가 디아포메오로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단순한 불편한 마음, 불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악한 영이 듣고 여러분 앞에 피하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형제님들, 뭐 자매님들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철권 같은 거 해봤어요? 다 안에서도 박권능 집사님은 했을 거예요, 아마. 해보셨죠? 철권을 해보면 이게 게이지가 두 개가 있어요. 체력 게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체력 게이지는 두드러 맞으면 달아져요. 그래서 0이 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파워 게이지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체력 게이지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파워 게이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딱 채워져요. 그때 그 어떤 기술을 쓰면 상대방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파워 게이지. 무수호 집사님 뭔 얘기인지 알죠? 네. 이거 게임을 안 하시면 이거 뭔 말인지 모르실 텐데. 그래서 두 개의 게이지가 있어요. 이 여종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알리러 온 사람들이다 막 이야기했을 때 바울의 체력 게이지는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날 하나님 지금입니까? 저는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하나님 저 지금 해요? 지금 해요? 지금 이 사역을 해요? 마침내 포메오가 디아 포메오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아들아 지금이다. 지금 해라. 그랬을 때 거의 체력이 떨어져 나갔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워 게이지가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마침내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바로 꼬꾸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악마는 뭘 입어요? 프라다를 입습니다. 프라다 입으신 분 계셔요?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저도 프라다 입고 싶네요. 예. 여러분, 악마는 프라다를 입어요. 이게 너무 영적인 역설을 표현하는 너무 좋은 제목이에요. 프라다를 입으면 얼마나 사람이 근사해 보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로도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프라다에 속으면 안 돼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습니다. 바울은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여종이 옳은 소리를 해도, 아무리 이 여종이 기분 좋은 얘기를 해도 속지 않습니다. 아, 이건 귀신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면 곧바로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때려잡아요? 예,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빨리 이걸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조바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인간적인 불쾌한 마음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려는 건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 내가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구나라고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때 해도 여러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회방하는 원수들의 방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악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힘을 빼놓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포메오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싸우면 100점 100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메오가 디아포메오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형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형제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회방하려고,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날씨도 무척 더우실 텐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포메오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포메오가 디아 포메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바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분노와 짜증냄이 아니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림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림배들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의